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줄 선생님과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수아가 찾은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쿠가 함께합니다.
4: 반갑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대부분의 설명서가 일단 뭐 보는 재미는 없을 거예요. 어렵거나 너무 글씨가 그냥 작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뭐가 빽빽하게 적혀 있고 그러면 살짝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한참 읽다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위를 또 올라가 보고. 하지만 설명서는 죄가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일방적으로 많은 정보를 노출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시간을 좀 들여서 꼼꼼히 제대로 읽고 익히고 해보면 그 안에 다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림으로 된 설명서를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전자기기 제품 안에 그게 이제 아마 스웨덴 쪽이었나 봐요. 그럴만한 나라들. 그림으로 한 네컷 만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있는데 처음에 이걸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왜냐면 우리는 글씨가 막 빼곡하게 적혀있는 그런 설명서에 익숙하잖아요. 아니 이걸로 과연 되는 거야? 했더니 되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직관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어서 단순하게, 그리고 이미 뭐 제품이 굉장히 많은 조립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그림만 잘 인지하면 뭐 뚝딱뚝딱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서라는 게 반드시 글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많은 내용을 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제조사나 이런 쪽에서 어쨌든 일방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할 때는 우리가 흔하게 마주하는 그 설명서의 양식이 그럴 수밖에 없다 싶기도 해요. 어쨌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놓친 거예요. 내가 놓쳤는데 늘 그런 말 하죠. 그러면은 좀 크게 써놔야지. 앞에다 써놔야지. 뻘겋게 해놔야지. 이런 말들 하는데 설명서는 죄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는 인생도 이번 한 주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뭐 설명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설명서가 없어도, 직관적으로 뭘 알려주는 그림이 없어도 우리는 한 발 한 발 조심히 나아가 보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예상하고 짐작하고 또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 둘 준비하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사연 모두 함께 해주세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여유롭게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문세의 할 말을 하지 못했죠. 이정석의 수줍은 고백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어느 주말 저녁 지인과 설렁탕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7-8살쯤으로 보이는 꼬마아이가 혼자 털썩 주저앉으며 여기 앉아서 먹어야지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뒤따라 들어오겠지 생각하며 다시 설렁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설렁탕 주세요. 아이는 오른손에 쥐고 있던 4장의 1,000원짜리를 식당 아주머니에게 내밀면서 주문을 하더군요. 혼자라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는 해맑은 모습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뜨거운 설렁탕을 호호 불어가며 먹고 있는 아이. 아, 저 의연함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단체로 가는 것을 좋아하고 식당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또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기나 할까요? 어머니의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혼자 앉아 무슨 생각을 하며 설렁탕을 먹었을까요? 적어도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해하지도 않았죠. 짐작컨대 아이는 어떻게 하면 뜨거운 설렁탕에 혀를 대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떤 크기의 김치를 집어야 맛나게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 하며 설렁탕을 먹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혼자의 시간을 기꺼이 즐기면서 말입니다.

이정선의 외로운 사람들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이시영의 위로였습니다. 많은 것이 예전보다 풍족해지고 항상 여유롭고 아쉬운 게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나 직장인이든 주부든 학생 노인 할 것 없이 각자의 어떤 그 포지션은 달라도 각자가 겪는 마음의 그 진통이나 고통은 뭐랄까 이런 세상에도 이렇게 불평할 일이 있나 싶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세계 최고치고는 뭐 이런 건 왜 이런 걸 세계적인 수준을 그런 건 바라지 않겠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높은 이유 다양합니다. 은퇴 후에 경제력, 학벌, 가족 간의 뭐 힘든 문제들, 또 직장 문제. 그리고 살아가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도 언급된 경제력이 있지만 생활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에 돈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리고 많이 드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는 동안 신경 써야 하는 어떤 외모도 스트레스한 요인이라고 하네요. 참 좋아진 게 더 많은데도 마음만은 더 허전하고 불안정한 게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 저자가 정신과 전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마음 건강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어떤 강의나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유독 마음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1부 끝곡으로 준비합니다. 이현우의 비가 와요 전해드리고 2부로 갈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산하 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 것도 형상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한 기운에 조하여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것도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주가 성주괴공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으로 변화하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니라.
0: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덴포겔버그의 롱거를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마이크 들어온 줄 모르고 한참 가만히 있었네요. 다음 신청곡 하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첫 곡으로 2부 첫 곡으로 창고에 강릉으로 가는 차표 한 장을 살게 전해드렸습니다. 부산갈매기님 문자도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사실은 황금박쥐님이 어떤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느라고 한참 빠져 있었어요. 소영님 그레이 땡땡땡 고속버스 아시는지요? 70년도에 국내 운영이 됐던 이 버스를 추억을 곱씹으면서 그려봤다고 그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고 있느라고 마이크도 놓칠 뻔했어요. 저는 이 버스를 기억이 없어요. 이걸 다녔던 때가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아기였겠죠?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고 그냥 어디서 이 상표는 이게 외국 거니까 상표는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상표인가? 라고 했는데 그림은 맞는데 이 1.5층의 버스를 본 적도 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노초 가족분들 중에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 타고 뭐 여행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운행을 했고 진짜 이 안에 화장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좀 약간 좋지 않은 그 냄새도 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찾아봤네요. 황금박쥐님은 이걸 타고 여행을 하셨던 걸까요? 이 버스 때문에 방학하게 되면 부산 여행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모른다고.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인지 왜 그리 탈 것에 대한 관심과 그림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도 이동수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해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롱거도 준비하고 있다가 이 문자도 보다가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 버스에 대한 추억이 나도 있다 하신다면 예전에 어디서 이걸 타셨는지 뭐 어떤 추억이 있는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이 속 사진을 지금 제가 보다가 말았는데 내부에 요즘 우리가 뭐 우등고속 이런 거 있잖아요. 프리미엄 고속도 나왔잖아요. 약간 막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았겠죠. 예, 그때는 많이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사를 좀 이어갈게요. 갑자기 버스 얘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셨을 텐데 어서 들어오십시오. 신복수님 반갑습니다. 부산갈매기님도 네 어서 오세요. 푸른 실록이 넘실넘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5월 중순이라고 벌써 표현을 하셨고 왜 뭐 5월 중순이 왜요? 뭐 벌써 5월 중순이에요. 이러려고 봤더니 뭐 중순이란 말이 그렇게 이상할 때도 아니네요. 그죠? 어느새. 그리고 비 예보가 내려져 약간 흐리다고 황금박쥐님도 알려주셨고 경미님도 아침부터 조금 비가 올 듯 말 듯 오늘 일찍 내리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저희 동네는 예, 한 오후쯤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좀 변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110이 쓰시는 분 또 상수님 경미님도 반갑습니다. 이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나 본데요. 도광택님도 빗방울 떨어지는 월요일 한 주가 또 시작됐네요. 좋은 일 많이 만들 수 있는 월요일 출발이 되길 바라며 하셨습니다. 그리고 782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꾸리님. 꾸리님도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동해바다로 여행 가는 차 안에서 노추와 함께 갈게요 하셨는데 진짜요? 오늘은 어디 여러분이 가시나요? 아니면은 혼자만의 여행? 그리고 권용섭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6617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경원님도 반갑습니다. 신림동 유리님도 비 소식 있는 월요일 빗길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냅시다 하셨고요. 커피님 오늘 58번째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우 축하드려야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 저희 엄마는 생일에 미역국이랑 공깃밥에 밥을 정말 한가득 소복하게 담아주셨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딜 가든 식복이 있어야 하는 의미였대요. 오늘 돌아가신 지 꼭 10년째 친정엄마가 많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하셨어요. 그러게 어릴 때는 그냥 내 생일, 내가 축하받아야 될, 내 친구들 초대해야 될 뭐 이런 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생일이 되면 내가 축하받고 이런 것도 물론 생각이 들죠. 드는데 나느라 고생하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더군다나 든든하게 밥을 챙겨주시면서 그 이유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엄마의 생각이 많이 나는 날일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은 하루 끝까지 보내세요. 678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갈매기님이 듣고 싶어 하신 노래, 저희도 사실 이 노래를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딱 맞아서 제가 유난히 더 반기고 있던 곡입니다. 댄 포겔버그의 롱거 준비했고요. 브래드의 이프까지 함께하도록 할게요.

댄 후겔버그 롱거 그리고 프레드의 이프까지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아, 자, 그리고 우리 도광택님이 예, 그레이 핫땡땡 그 버스 그때 당시엔 그 차가 달릴 때 2층 버스라서 진짜요. 새들이 거기에 잘 부딪힌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5층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예, 자료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2층 버스 같은 느낌은 아닌 거고 약간 뒤쪽에 가서 이렇게 살짝 높아지죠. 위 모양이. 사진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황금박지님이 소영님이 제 문자 때문에 바쁘셨군요. 조만간에 그 추억을 올릴 거라고. 아 진짜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7824 뒷번호 쓰시는 분은 제 얘기를 듣고서 한번 찾아보셨나 봐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조금 더 인생의 선배님들이 타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게 70년대에 그렇게 열심히 운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와 그러면은 이때에 이걸 타고 그 대전 대구를 찍고 부산까지 가면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됐어도 지금 고속도로가 이제 계속 포장을 다시 하고 계속 보수를 해서 지금까지 온 거지 그때 그대로가 아니긴 하니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커브가 심한 곳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정해서 좀 다시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직선으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 버스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 이제는 없어진 우리나라 버스 인듯 버스 아닌 그런 버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 1613뒷번호 쓰시면 어릴 때 삼촌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던 버스 같아요. 저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001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다들 이 버스에 대한 또 그래도 기억이 있으시고 타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차보다 한때는 기차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는데 기차를 잘 못 타봤어요. 근데 기차를 이제 충분히 타고 싶을 만큼 타봐서 지금은 버스가 개인적으로 지나가는 풍경도 좀 많이 보고 고속열차는 너무 막 휙휙 지나가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도광택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케니 로저스, 킴 칸스가 함께하는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전해드려요.

황금박쥐님이 서울 부산 4시간 30분이었다는데 요즘이랑 비슷한데요 그러면? 그죠? 자, 2부 끝곡은 마이크 프랑스 비발디송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자, 3부 첫 곡은 오늘 여행 가고 계시죠 지금? 우리 꾸리님의 신청곡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전합니다.

0: 르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화장님이 지난주 얘기 많았던 치과, 오늘 저 치과 갑니다. 무서워요. 임플란트 이어서 하느라 예약된 거라서 도망도 못 가요. 한 주의 시작을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더 나은 일상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 용기 내 출발합니다. 한 주도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무서워도 가야죠. 그리고 또 임플란트 계속 작업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지금 도망 못 가죠.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치과도 무섭기는 한데 끝나고 나오면서 이렇게 머쓱해지잖아요. 잠시 나도 모르게 너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 보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진료 과목. 유난히 치과가 그래서 다른 데는 들었는데 치과 갔다 오는 날은 꼭 치과 밖으로 나와서 한번 이렇게 머쓱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172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3189 쓰시는 분, 회원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0808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이 무슨 주제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버스로. 오늘도 추억이 소환되네요. 70년대 후반 부산에서 고등학교 등교할 때 합승버스, 요즘 마을버스 소형을 타고 다녔는데 얼마나 비좁았는지 교복 단추가 다 뜯어질 정도였어요. 라고. 마을버스 중에서도 유난히 좀 작은 친구 있잖아요. 앞자리 쪽은 이렇게 서질 못하고 약간 다리 접어서 앉아야 되고 타고 내릴 때도 거의 좀 구부린 채로 내려야 되는 그 버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예전에 이거 앞자리 탔다가 내릴 때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죠. 버스도 작고 또 아침에 학생들이 얼마나 몰립니까. 그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 맨날 그 저기 도롱뇽은 안경 막 뿌얘져갖고 앞 못 보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설정한 게 아니라 진짜 막 그랬잖아요. 워낙 많이 타고 막 그때는 사실 안전이 중요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좀 무조건 막 밀어서 다 타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런 추억을 소환하셨군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참여 코너 사연, 추억 사연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 함께해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4378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제 인생에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어딘가에 제 의지로 참여하는 일이 별로 없었고요. 무엇보다 글솜씨가 없는 제가 사연을 쓴다는 게 더 말이 안 될 일인데, 어느 날 소영씨가 하도 줄거리만 있으면 된다고, 너무 짧게만 보내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용기를 내봅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부모님 다음으로 믿고 따르는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친형은 아니고요. 사회에 나와서 알게 된 근식이 형님인데요.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님이었고, 저는 거기 자주 들르던 아르바이트생 친구였습니다. 어쩌다 제가 하려는 일이 형님과도 잘 맞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요. 결국 나중에 일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형님과 제가 그 어렵다는 동업을 했고요. 딱 25년이 지나서 올가을에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인생을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니까 별거 없어 보이지만 저희에겐 정말 많은 사연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찌어찌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은 당시에 주목받던 신종업이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제동이 걸렸죠. 1년도 안 돼서 IMF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망하고 나날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저를 근식이 형님이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같이 일을 한 건데, 다들 그러잖아요. 동업은 절대 하는 거 아니라고. 당시 그런 말을 들을 쪽은 오히려 형님이었을 겁니다. 손해가 나도 형님이 더 날 테니까요. 저는 거의 숟가락만 올리고 시작한 거라 지금 생각해도 형님이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끌어주는 분이 계시니까 일어서 지더라고요. 시간도 흐르고 중간중간 기복은 있었지만 서서히 터널 밖으로 완전히 나오게 됐죠.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믿음이 가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하는 형님이에요. 독립해도 거의 분점 형태일 거라 앞으로도 쭉 같이 가는 겁니다. 근식이 형님, 형님 정말 항상 고맙습니다. 지근식의 노래만 신청하지 말라던 형님을 위해서 신청합니다. 지근식의 파란 하늘 아래,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

지근식의 파란 하늘 아래 임지훈의 사랑이 썰물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4378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근식이 형님, 저는 이 사연 처음 받았을 때부터 혹시 지근식의 노래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한참 웃었었는데 우리 형님 잘 들으셨겠죠? 들으셨습니까? 아, 진짜 좋은 형님이고 제가 사연을 좀 줄이면서도 충분히 사연이 됐고요. 좀 줄여가면서 다듬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내용이 길이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줄여야 돼서 마음이 아팠던 건 근시...

근데 좀 평소에 건네는 말들도 좀 섬세하게 표현하는 게 있으신 분 아닐까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동업이라는 거 뭐 사업 안 해보신 분들도 늘 들었을 법한 얘기입니다. 동업은 하는 거 아니다. 그거 쉽지 않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쉽지 않겠죠. 아무리 사람이 뜻이 맞아서 뭔가를 같이 해도 하다 보면 각자의 또 생각이라는 게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방식이라는 것에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생기고 또 같이 넘어야 될 산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고 이럴 텐데 그거를 긴 시간 25년이면 뭐 진짜 인생의 긴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가을에 처음으로 독립을 하시는 거지만 약간 분점 형태로 쭉 같이 가는 이번 인생은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거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두 분의 우정도 영원히 또 함께 일하는 것도 역시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호흡이 잘 맞아서 잘해나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더 잘 드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빌어드릴게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박강성의 문 밖에 있는 그대 전해드려요.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권용섭님의 신청곡 모노의 넌 언제나 4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권용섭님이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약속을 항상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미적미적 이렇게 미루고 뭐 하다가 늑장을 부리다가 이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가 어쨌든 끝에 가서 바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겠죠? 그리고 15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정태님도 어서 오세요. 고향은 비소식에 내 보양도 비소식이 있죠. 하늘이 조금 우울해 보이는 아침입니다. 식구들 모두 멋진 날, 행복한 날 시작하세요 하셨고요. 730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주 올게요 하셨는데 네, 시간이 되신다면 자주 뵈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문자 못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문자 안 온다고 요즘 안 오시네요. 이분 안 들으시네요.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부산갈매기님은 저는 현장 소장 40년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해석한 게 맞을까요? 할 때는 확 막 그냥 시원하게 하고 벗 부드러운 사람 위에다. 이 표현이 맞으신 걸까요? 그러게요. 일할 때는 또 그 어떤 정확하게 해야 되고 특히나 또 안전을 최고로 생각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그렇죠.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더 막 카리스마 있게 막 또 급하게 막 저렇게 행동이나 말이 나가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거고 그 외에는 부드러운 또 내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3326 쓰시는 분 현경님도 함께하고 계시죠. 자, 커피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산울림의 너의 의미.

산울림의 너의 의미에 이어서 노고지리의 찻잔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5501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5월에 몸과 마음이 다 바쁜 달에 저희 집은 5월이 오히려 조금 조용한 때예요. 아, 그리고 가족이 지금은 많이 같이 있질 않아서 5월에 그러니까 좀 뿔뿔이 이렇게 각자 먼 곳에 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5월에 한번 보기가 힘듭니다. 각자의 또 일정들이 그렇네요. 각자 또 그곳에서 바쁜 일정이 있는 5월이니까 오히려 다 같이 보기는 5월이 쉽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강성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0808 쓰시는 분은 작은 딸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선생님과 학부모로 만나서 28년 인연으로 정말 가족처럼 함께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럴 정도로 친하게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몇 년 전에 이맘때쯤에 아마 먼 여행을 선생님이 떠나신 것 같네요. 인생의 선배로 참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항상 아프고 많이 그립고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러니까요. 학부모와 선생님으로 만났는데 어쩌면 또 이런 인연으로, 그쵸? 제 주위에도 딸의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딸은 빼고 나중에 이렇게 긴 인연을 이어가시는 분을 뵀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났지만 그냥 현재는,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이 사연에서도 그렇고 그냥 절친인 거예요. 예, 우정을 나누는 가족 같고 그런 인연으로 함께 간 거죠. 그러니 더 마음에 남는 게 많았겠죠. 예, 우리 선생님을 추억하며 조금 애틋하고 아프고 슬픈 기억보다는, 슬픈 생각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좋았던 일들을 더 많이 떠올리면서 그렇게 추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84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김정태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한승기 연인 듣고 싶다고 하셨죠.

한승기의 연인이었습니다. 김정태님, 네, 사진 감사드려요. 그리고 부산갈매기님도 항상 고맙습니다. 황금박지님도 오늘도 추억소원과 함께 즐거운 노추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로서로 항상 고마운 마음 잊지 말아요. 오늘 마지막 곡은 이소라의 믿음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고,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기는 덕분에 그로 인한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난세를 살아가는 법.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임도품 29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복은 멀리 있다거나 행복은 실현하기 너무 어려운 거란 답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지 않았던 날들 모두가 사실은 행복한 날들이었던 거라고. 행복을 너무 완전하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 행복이 행복인 줄 몰랐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놓치고 있는 행복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한 주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원불교의 용어와 상식을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워드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클리 원음 매거진 만나보는 월요일이죠.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만나볼게요. 먼저 창작성과 선물, 이어서 슈퍼주니어입니다. 행복.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원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로 원불교 신앙에 빠질 수 없는 핵심 개념인데요.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사은으로부터 받는 도움과 혜택을 사은, 네 가지 은혜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은이 바로 인간이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네 가지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은혜의 관계로 얽혀있다고 보는 것이 원불교의 은관입니다.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 기독교의 사랑 등의 개념과 상통하는 게 원불교의 은혜인 거죠. 정산 종사님께서는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놓으셨다고 밝혀주셨고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사은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항상 보은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표준 잡으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은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과 함께라는 은혜.

아이들과 스키 캠프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눈과 마음이 바쁘게 움직였죠. 제가 한 아이를 챙기고 있으면 다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로 한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떠올렸을 판단이 전혀 되지 않았고 마음은 조급함과 당황함으로 요동쳤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애써 침착하려고 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바로 찾았지만 그 일이 제게 남긴 울림은 깊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마음 공부는 이론이 아니라 실기구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그 경계 앞에 서면 요란해지고 맙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래야 한다는 생각, 저라면 안 된다는 마음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기준을 분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상대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나조차도 내 기준에 못 미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합리화하거나 잘못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는 용기이자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수행입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져야 비로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해 지지 않으려 나의 분별을 내려놓으려 애쓰고 그럼에도 또다시 요란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중심을 잡게 되는 그 순간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는 책 속에 있는 글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계가 오는 삶의 현장에서 감정이 요동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고 다스리는 실기의 연습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삶으로 익히는 것.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거듭하며 우린 조금씩 중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이론이 아니라 실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한영훈 교무님의 글 스키 캠프 한 아이를 잃어버리다 만나봤고요. 이어서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드려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기 111년 대각기 규절을 맞아 지난달 28일 미국 총부에서도 경축식을 갖고 법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산 미국 종보사님께서는 실천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주제로 대각기 규절 경축법문을 내려주셨는데요. 원불교 미국 총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대각기 규절 경축식을 봉행하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 정신을 계승해 실천 중심의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죽산 미국 종보사님께서는 경축 법문을 통해 이타적 대승행의 실천을 당부하며 개인과 사회를 밝히는 삶의 전환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대각의 의미를 현대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일깨우는 시간, 특히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종교의 역할과 실천적 삶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죽산 미국 종보사님께서는 실천하는 삶이 아름답다고 하시며 깨달음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셨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개인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인류가 함께 실천하도록 길을 연 데 의미가 있다 전해주시면서 교법 실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 물질을 선용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밝혀주셨는데요. 특히 죽산 미국 종보사님께서는 교도들에게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 매일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그 실천이 나은 세상을 여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경축식은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 교법의 생활화와 실천을 통해 인류 공동체의 상생과 평화를 실현하자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각기 규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각기 규절을 맞이해 전북교구 교화위원회가 주관한 4.28 대각 마라톤이 지난달 28일 전주 덕진공원 취향정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건강과 마음 공부를 결합한 상시운동 프로젝트로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행사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모집된 대각 러닝 크루는 일상 속에서 상시운동을 실천해왔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자신이 달린 거리를 공유하고 각자의 체력 수준에 맞춘 단계별 코스를 인증하며 실력을 쌓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마라톤은 원불교 열린 날, 오늘은 런불교라는 슬로건 아래 교도뿐만 아니라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참여해 화합의 장을 이뤘습니다. 특히 4.28km를 완주한 참가자들은 물론 음료 봉사와 응원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남교구 남지교당은 지난달 26일 대각기 규절 경축특별법회를 개최했는데요. 남지교당은 경축특별법회를 열고 삼동 베네 청소년 수련원장 백인혁 교무님을 초청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의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남지교당 기타 동아리가 연주하는 대각기 규절 경축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교구 중구교당이 대각기 규절 경축법회를 열고 특별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했는데요. 교도들은 릴레이 기도를 하며 각자가 기도를 통해 깨달은 감상을 영상으로 공유했고요. 3명의 신생아들을 포함해 신입교도 8명의 합동 득도식도 진행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중구교당 서해반 원목회 회원들의 가운쓰기 행사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고요. 청년 교도들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간식을 나누며 대각기후절의 의미를 알렸습니다. 중국교당 최원심 교무는 교도들에게 대종사님 규법대로 하고 또 하는 기도로 정성을 드리고 챙기고 또 챙겨 업장을 소멸하고 경계를 당해서는 멈추고 또 멈추는 공부로 정진하여 진급의 인연을 함께하자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 충남교구 천안교당에서 대각기구절을 맞아 경축기념식을 봉행하고 대종사님의 대각정신을 되새기며 교도들의 신앙과 실천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법문, 축하 순서가 이어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종교적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기념 법문과 함께 교도들의 정성어린 봉축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교당 공동체의 화합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강조됐습니다. 특히 교도들은 일상 속 수행과 실천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다짐했습니다. 천안교당 관계자는 대각기구절은 깨달음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출발점이라며 교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경축식은 교도 공동체의 신앙심을 다지는 동시에 원불교 교법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원불교 영모미원이 일주일간 특별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가족과 조상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엄숙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특별 천도제는 원불교 역대 선진과 조상들이 잠든 교단 대표 묘역인 영모미원에서 4월 23일 초제를 시작으로 7일 동안 이어졌고요. 영모미원과 대원전에 안장된 1만 4천여 제의 존영의 영로를 밝히는 법석으로 마련됐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역대 선진과 조상들의 완전한 해탈을 기원하는 합동 천도제로 유가족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거룩하게 거행됐는데요. 종제식 참석자들은 영가들이 생전의 애착과 탐착을 벗어던지고 참다운 자유를 얻어 불토낙지에 돌아오기를 일심으로 축원했고, 특히 영가들이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성불제중의 대서원을 더욱 굳게 세워 이런 대도의 주인이 되기를 심축했습니다. 최근 제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 단위로 참여해 조상의 기념제를 합동으로 모시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유가족들을 위해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를 병행하며 장소의 한계를 초월한 정성을 모았습니다. 이날 설법을 맡은 양재우 교무는 천도제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생사거래의 도를 깨쳐 청정일념을 챙기는 공부의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 천도제는 영모무연의 유서 깊은 천도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유가족들에게는 조상을 향한 효심을 전하고 공부인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참뜻을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도량의 아침.

0: 원불교 알림 체크.
1: 원불교 완도지역 교화 60년 기념대회가 오는 16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원불교가 완도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소남 김영현 선생과 미산 오석균 선생을 기리며 진행되는 이번 기념대회는 현판 제막식과 소남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유공인들의 뜻을 기리고 새로운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전 충남교구가 오는 17일 계룡 별마루 청소년센터에서 어린이 법문축제를 개최합니다. 어린이 법문축제는 아이들이 교법을 놀이로 즐겁게 배우며 친구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인데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익산 전법성지 생활훈련이 오는 2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원불교의 훈련 도량이자 교화 도량인 익산 전법성지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발자취와 함께하는 비움과 체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의 등급과 4대 강령을 주제 강의로 하고 최대 24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는 이번 훈련은 재참석자와 대학생에게 입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도 정기훈련으로 이수되는 이번 훈련에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공의 전국훈련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원불교 본공에는 무아본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적공하며 본공을 통해 원불교 교화에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본공회원 양성을 위해 실지 수행과 신앙으로 길러지는 이번 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VOS 사랑비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승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타고난 거짓말쟁이가 있는가 하면요, 스스로의 기억이 조작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사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 두 부류를 구분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또 우리의 연구진들은 연구를 했다죠. 그리고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쉽다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몸을 보면 거짓말이 보인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찰나에 흔들리는 눈동자나 미세하게 떨리는 손발, 평소보다 소극적으로 변하는 제스처까진 숨길 수 없다고 하네요. 아무리 능숙한 거짓말이라도 몸에 느끼는 그 미묘한 긴장감만큼은 정직하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완벽한 거짓말이란 없다는 거. 오늘도 예리함이 빛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킥플립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반갑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우리가 왜 참 자주 하는 얘기죠. 일종의 사회성 같은 귀여운 거짓말들이요. 그런데 이런 일상의 사소한 거짓말도 눈빛까지는 아니어도 손짓이 좀 어설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능숙한 거짓말이라도 자신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에 긴장감이 없을 순 없겠죠? 그것에 따른 변화가 동공지진 혹은 작은 손짓 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일이 되기 전에 이번 한 주 아주 예리한 눈빛을 장착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은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출석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트와이스의 Yes or Yes, 소녀시대 Lionheart.
4: Hey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no.

트와이스의 Yes or Yes, 소녀시대의 Lion Heart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0912 쓰시는 분이 아내 몰래 비상금을 숨기다가 딱 걸렸습니다. 숨길 때 손을 미세하게 떨었나 봐요. 아내가 당신 손 왜 그래? 하는데 바로 실토했습니다. 예리한 우리 아내 라디오 듣고 있죠? 미안해. 네, 바로 사과하셨네요. 아, 그러면 아, 아내분도 예, 별로 그렇게 마음 쓰지 않을 겁니다. 예. 아, 근데 예, 어떡하다 이렇게 또 걸리게 되셨네요. 예. 그 아내분들은 이상하게 그 약간 주파수가 있어요. 어? 약간 뭐 쎄한데 어디에 뭐 있는 것 같은데 하면은 아니나 다를까. 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촉이라는 거 이거 무시 못할 거예요. 아, 뒷번호 7825 쓰시는 분은 아들이 시험 성적표 숨기면서 눈을 못 맞추길래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동공지진이라는 말 진짜더라고요. 그래도 혼내지 않고 맛있는 거 먹였습니다. 엄마는 대인배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바다와도 깊습니다. 예, 바다처럼 넓고 깊고, 예, 이런 엄마라면, 예, 성적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으로 키우니까요. 네. 지금 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행복 만들어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저는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고요. 오늘 월요일도 힘차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번호 6391 쓰시는 분이 비가 금방이라도 내릴 것 같아요. 하늘이 잔뜩 흐리네요. 월요일은 쨍 맑아야 그나마 월요병이 조금이나마 사그라드는데 흐리니 몸도 마음도 더 피곤한 날입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12시에서 나오는 신나는 노래 들으며 다운된 기분 끌어올려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서울 경기 지역에 지금 서울은 특히 강수량 약 80%라고 제가 보고 왔는데 오늘 내일 비 예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또 계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실 때 꼭 작은 우산 하나 예 가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후추스의 봄비, 이지영의 아름다웠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우쿨렐레 피크닉의 월요병.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톡으로도 가능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뒷번호 4215 쓰시는 분이 다이어트 중인데 치킨을 먹었거든요. 헬스장 관장님이 제 눈빛만 보고도 회원님 어제 뭐 드셨어요? 라고 하시는데 역시 전문가는 못 속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상하게 헬스장 그 PT 선생님들은 참 잘 알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얼마나 드셨어요?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인삿말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예, 인삿말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난 너무 솔직한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치킨을 조금, 아주 조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는 예, 드시지만 닭가슴살을 먹었어요 라고 한번 변동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치킨 안에 닭가슴이 있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럼요. 전호성님이 희원님 주말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시내 볼일 보러 가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희원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신청곡은 장미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호성님 너무 감사하고요. 가족들이랑 주말에 예, 포커싱이 거의 아이한테 맞춰져 있긴 한데 잘 놀았습니다. 토요일날도 잘 놀았고 일요일은 숙제를 한다고 거의 뭐 잘 많이 놀진 못했지만 그래도 예 결과적으로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뒷번호 2673 쓰시는 분이 외근 나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하늘 색깔이 딱 비오기 5분 전이네요. 다행히 가방 구석에 항상 넣어두던 낡은 3단 우산이 손에 잡혀서 안심입니다. 월요일부터 체력이 바닥나서 비 오는 게 반갑지만은 않은데 막상 어둑해진 거리를 보니 퇴근하고 친구와 파전 먹을 핑계가 생긴 것 같아 입가에 슬쩍 미소가 번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생각을 잘하셨어요. 월요일이 힘들지만 이 힘듦을 지나고 나면 비가 슬쩍 오는 파전집에 들어가서 예 튀김 소리와 함께 예 드시면은 뭐 기분이 그냥 끝내주죠. 예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로나 플라이의 맑은 날 흐린 날.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로나 플라이의 맑은 날 흐린 날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최수진님이 월요일 12시 마법의 시간 같아요. 오전 내내 찌푸리고 있다가 희원씨 목소리 들으면서 점심 먹으면 기분이 싹 풀리거든요. 오늘도 예리하게 활력 충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다가 예, 제 목소리가 거의 약간 깨소금 같은 역할이 됐을까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시는 게 아닐까.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그 깨소금 같은 여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면 더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게 좋은 음악으로 예, 띄워드릴게요. 뒷번호 2345 쓰시는 분은 월요일 정오라 그런지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마음만은 든든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고향 내려가서 엄마표 집밥으로 완충을 하고 왔거든요. 올라올 때 우리 딸 서울 가서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하시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네요. 오늘은 엄마가 싸주신 반찬으로 도시락 싸와서 먹으니까 더 든든해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부모님 텃밭에도 꽃이 예쁘게 피겠죠. 다들 월요병 극복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엄마표 집밥이면 모든 컨디션 충전이 되죠. 예, 그거를 또 같이 살 때는 못 느끼다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엄마 밥이 진짜 맛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완충을 잘하고 오셨고 그 밥심으로 한번 또 잘 이겨내 봐야겠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로켓펀치의 주인공 하츠 투 하츠의 루드.

로켓펀치의 주인공 하츠투하츠의 로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김종현 12시 2부 끝곡으로 범진의 첫사랑 띄워드리고요.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경암교당 박우영, 요타원 이윤경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자녀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우주소녀의 이루리.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향기.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고개부터 넘어가 볼게요. 전자파.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고개는요. 대체 가죽. 전자파랑 대체 가죽? 감도 잡을 수 없는 두 조합에서 정답을 발견하셨다. 셨다면 잽싸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마크 투베의 시작의 아이.

마크투베 시작의 아이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두 곡에 지금 지나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예 알아맞히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곡에는 전자파였고요. 두 번째 곡에가 대체 가죽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시! 예, 가시 가시. 예, 그 아따가워. 예, 그 가시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곡에까지 들어볼게요. 사막. 아, 전자파. 대체 가죽. 거기에 가시와 사막이 나왔습니다. 뒤에 두 곡에만으로 답을 유추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 정답이 이제 슬슬 보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 샵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파스텔블루의 그렇게 너를 사랑해, 청아콜드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파스텔블루의 그렇게 너를 사랑해, 청아콜드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네 번째 곡에까지 넘어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네 번째 곡에까지 가고 나서는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다섯 번째 곡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곡에는 전자파였고요. 두 번째 고개가 대체 가죽이었고요. 세 번째 고개는 가시였습니다. 네 번째 고개 사막까지 내드렸죠. 다섯 번째 고개는요. 브로스 땡땡의 스파이크.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해보시라니까 좀 뉘앙스가 이상했는데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곡의 전자파, 두 번째 곡의 대체가죽, 세 번째 곡의 가시, 네 번째 곡의 사막, 그리고 다섯 번째 곡에는 브로스 땡땡의 스파이크까지 나갔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킹스턴 루디스카의 생활의 발견.

존 로디스카의 생활의 발견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섯 고개를 한번 다 넘어가 봤는데 정답은요, 바로 선인장이었습니다. 정답을 듣고 나니 고개가 조금 끄덕여지시죠? 첫 번째 고개가 바로 전자파였는데, 선인장을 컴퓨터 옆에 두면 전자파를 흡수한다라는 속설로 아주 유명하죠.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선인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개로 대체 가죽을 내드렸는데, 최근 뭐 환경을 생각하는 비건 레더가 유행이죠. 그래서 선인장 줄기를 이용해 선인장 가죽은 가죽업계 혁신으로 요즘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개 가시. 예, 가시. 잎이 변해서 만들어진 뾰족뾰족한 가시는 선인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고개 사막.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생명력의 상징이겠죠. 다섯 번째 고개 브로스 땡땡의 스파이크. 인기 게임 브로스 땡땡에 등장하는 귀여운 그 초록색 캐릭터 스파이크가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9424 쓰시는 분 정답 선인장 이재야 확실히 알겠네요. 세 번째 네 번째 고개에서 확실히 필이 통했어요. 요거 맞죠? 맞습니다. 뒷번호 2350 쓰시는 분 정답 선인장 키우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말에 무릎을 탁 칩니다. 저희 집 거실 구석 6개월째 방치 중인데 멀쩡한 이유가 있었네요. 뒷번호 1130 쓰시는 분 선인장 식물킬러인 제 자취방에 3년째 살아남은 유일한 친구 바로 선인장입니다. 책상 위에 전자파 막아주던 친구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다섯 분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3부 끝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느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심만 돈독하면 자연히 사이가 없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20장 법문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를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초로만 물러가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엠블랙의 모나리자, 뉴이스트의 페이스, 보이프렌드의 바운스 띄워드립니다.

엠블랙의 모나리자, 뉴이스트의 페이스, 보이프렌드의 마운스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혈바뀜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뒷번호 6034 쓰시는 분이 지난 토요일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나눔 장터가 열렸어요. 9살 아들이 야심차게 자기 장난감들을 챙겨 나갔는데 물건을 파는 것보다 친구들이 가져온 장난감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결국 본인이 판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들어왔지만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아끼던 로봇이 옆집 동생한테 가서 기분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물건의 가치와 나눔의 기쁨을 배운 소중한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연령대가 장난감에도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 조금 크면 이제 그때부터 안 갖고 놀면 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요런 나눔 장터 참으로 칭찬합니다. 사랑이 아빠님이 이사한 지 한 달 남짓 주말에 시골 계신 부모님 댁에 갔다가 마늘종이랑 쌀, 양파 등등 한 아름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은 라인의 남자 고등학생이 무거워 보였는지 한사코 거절을 해도 저희 층에 같이 내려주네요. 급한 마음에 감사하다는 인사만 했는데 다음에 만나게 되면 꼭 음료라도 건네야 되겠어요. 정말 훈훈한 이웃사랑 느껴져 봅니다. 라고 보내주셔. 아, 요런 또 멋진 친구들이 있군요. 요즘에는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만 같아 뭔가 좀 건네기도 좀 그렇고 또 받기도 좀 그렇고 이런 게 있는데 아,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 착한 친구네요. 남자 고등학생이 아주 예, 바른 청년이에요. 이 친구는 뭐가 돼도 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추의 여우비, 조성모의 바람의 노래.

노래 두 곡 추해 여우비 조성모의 바람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아까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 때 얘기 드린 것처럼 비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가실 때 우산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혹시 비에 맞으시면 요즘에 안 그래도 산성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머리카락은 소중하고 우리 몸은 소중하잖아요. 꼭 우산 챙기시고 아니면 우비라도 예 챙기시고 우비 챙기는 것보다는 우산 챙기기가 조금 더 쉽겠죠. 예 그래서 꼭 챙겨서 나가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안 올 수는 있지만 오늘과 내일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에 꼭 챙겨서 다니시길 바랄게요.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하이키의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원기 원년 서기 1916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대각의 달 4월과 감사의 달 5월을 맞이하며 대구 경북교구의 교화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교도님들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은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최고의 준비물을 챙기는 시간입니다. 유일한 사람 김혜연입니다.

0: 르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살다 보면은 정말 나랑 안 맞는다 싶은 사람 꼭 한 명씩 있죠. 말 한마디를 해도 얄밉게 들리고 괜히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대의 싫은 모습이 내 안에도 조금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내 부족함을 닮은 상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요즘 누군가가 믿고 불편하다면은 잠깐 숨을 고르고 저 사람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을 살피고 달래는 여유, 그게 진짜 기분 좋은 한 주를 만드는 최고의 준비물일 겁니다. 오늘 또 여유롭게 그렇게 시작을 하셨겠지요? 진성의 노래입니다. 태클을 걸지 마.

0: 안녕들 하십니까? 그 경자 아버님 그저 잘 계십니까? 아, 나 거식 이장이요. 여러분들 그 잘 듣고 계십니까? 다들 거식이 여기 잘들 보내고 계시겠지요? 예, 며칠 전 아침에 이 터널 안에서 참말로 거시기한 일이 있었어요. 출근길이라 이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거시기 오고 있는데 뒤에서다가 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사정없이 들려오더란 것이요. 그 안에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르신이 딱 타고 있어가지고 1분 1초가 거시기였던 상황이었다 이 말이요. 근데 거시기 사이렌 소리가 삐뽁삐뽁 하고 들리자마자 1차로 이 차들은 왼쪽 벽으로다가 2차로 차들은 오른쪽 벽으로다가 약속이라 한 듯이 쫙 벌어지는 거시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꽉 막혔던 터널 한가운데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쫙 거시기 했다는 것이요. 덕분에 구급차가 2분 만에 터널을 거시기 해가지고 환자분도 무사히 의식을 찾으셨다고 그러는데 참말로 우리 시민들 수준이 말이오 참 거시기요. 자, 오늘의 거시기 2장이 이 벅찬 마음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당신들이 만든 그 길이 사람 하나를 살렸소. 참말로 거시기 역에 멋져부러.
1: 역대급 여자 김용리, 세월아 부르마, 강진 노래 듣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첫 번째 출첵 윤영희 씨, 안녕하세요. 한 주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들어오셨고요. 대전의 김윤혜 씨, 대전은 오전에 꿈을 꾸물하더니 존에 갈 세상하는 이 시간에 딱 화창해진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산도 한양 씨, 주말 다들 잘 보내시죠? 제가 아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마지막 정거장 윤태화의 노래였습니다. 햇살에 한층더 반짝이는 올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라 그런지 오늘 하루도 마음이 자꾸 설레는 방향으로 흘러만 가네요. 네, 김혜성 씨 반갑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날씨는 흐리지만 오늘도 좋은 예가의 조사와 함께 신나는 오후 만들어 갑니다. 자, 장미남의 돈방망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방망이 장미남이었습니다. 신복순 씨, 오늘 또 비가 온다더니 부산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오늘 또 행복한 방송 좋은의 가요 세상 함께합니다. 경기도 이소암 씨, 한 주일도 잘 보냈었지요. 오늘은 저희 부부 결혼 40주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의 가요 세상 들으면서 버스 타고 남대문 시장 집사람 선물 사러 가면서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어서 오세요. 김우영 하고 싶고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수 씨가 가든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오후에 비어 온다고 했는데 맨만한 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또 조수정 씨 비가 오려나 봅니다. 오늘은 전석 체크를 한번 해보네요. 오 근무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좋은 해가 대상을 기를 받아서 나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호 우짜

박현호의 웃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경남 거창에서 이현수 씨도 그리고 변재인 씨가요. 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아지는 시간 조은혜 가요세상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또 대구 최영아 씨, 민수연의 홍랑, 인생면허증 더하기 곱하기 세월도 뚝뚝만 노래 주셨는데 민수연 씨는 다음 주 목요일에 출연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예, 그때 홍랑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김경자 씨가 주말 잘 보내셨죠? 저는 조은혜 가요상 덕분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고맙죠. 네, 부산 멋쟁이님도 오늘 부산 화창한 날씨라고요. 최경 씨가 봄날의 끝자락에서 날짜별로 흐르는 세월 따라 짙어지는 나무들 사이로 꽃들이 피고 지고 하면서 여름의 문턱에서 아름다운 봄과 여름 사이 조은영의 가요세상 덕분에 조구 가수님 콘서트 보러 가서 조구 가수님의 담당한 멋 아름다운 음악으로 제 마음엔 아름답고 화려한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네, 덕분에 제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담고 조은님들과 함께해서 두 배로 행복한 주말이었습니다.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 덕분에 행복으로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의 노래 최고입니다 라고 뜨는 해 신청해 주셨고요. 예. 뜨는 애를 준비를 해드릴까요? 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셨죠? 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또 저구의 노래 들으셨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신청곡 뜨는 애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행복을 찾는 사람 보다 행복이 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신랜드 유리 씨. 연건선 씨가 회사 업무가 바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는 못하지만 업무 이동 중에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진해성의 내 사랑 경화 들으면서 보람차 한 주를 시작해볼까 해요 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오늘 월요일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주말에는 이쁜 유채꽃도 보고 오늘은 장밖에 아직 절쭉이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진해성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임소식. 그리고 김중철 씨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김소연 국가대표. 그리고 파란 수국님. 오늘 하늘이 잔뜩 흐려서 비라도 내릴 것 같아요. 딸 성화의 주말 농장합니다. 감자 심는데 옆밭 사장님 상추 모종 좀 드릴까요? 공짜면 오케이. 한판 얻어.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로 이탈. 이정현. 반.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향수를 쓰시나요? 매일 쓰는 분도 계실 테고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근데 말이죠. 향이 기분을 바꿔주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향을 맡는 순간 왠지 마음이 차분해진다거나 또 어떤 향은 맡자마자 특정 사람이나 장소가 떠오른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죠. 그게 말이죠. 후각의 뇌와 이 감정을 담당하는 것이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오늘 기분이 좀 처진다 싶으신 분들은 좋아하는 향의 핸드크림이라도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두 글자 이소나입니다. 나의 첫사랑.

가사로 만든 이야기. 정연호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릴 때가 있다.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씩 쌓여온 소남과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끝내 서로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별 앞에서 자꾸 자신을 돌아본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늦게 찾아온 후회는 더 아프다. 고장난 사랑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아무리 붙잡아도, 아무리 애써도 이미 멀어진 마음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울며 걷는다. 누군가를 잃었다는 슬픔보다 지켜내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무너진 순간에도 또 다른 위로가 다가온다. 말없이 건네는 손수건 하나, 아무 말 없이 곁에 서주는 사람 하나, 그 작은 따뜻함이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한다. 사랑이 고장났다고 해서 인생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아픈 시간을 지나고 나면 사람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진다. 그래서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울다 지친 어느 날 누군가 조용히 곁에 와 다시 웃게 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이다. 자, 조항조 씨가 작곡한 노래, 김태일 씨가 작사한 노래, 지금 도전,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활동하고 있는 정연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사랑이 고장났어요.

조항조식은 본인 노래 부를 때는 분위기를 잡고 노래를 많이 부르셨는데 본인이 작곡한 노래는 또 이런 노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군요. 네. 또 다른 느낌의 노래였습니다. 그 조항조 씨가 작곡을 했나 하는 느낌의 노래. 아, 이런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대리만족을 하시는 것 같지요. 근데 본인은 감성적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는데 아주 귀엽게 들려지는 노래였습니다. 사랑이 고장 났어요. 네, 제목도 재밌네요. 정연호 군의 노래였습니다. 서른도의 노이 듣고 싶어요. 광명이 나오던 씨, 부산의 신복순 씨가 김기아의 사랑해요 들려주시죠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소유의 노래 소생딸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염권선 씨가 신청하신 노래. 자, 듣겠습니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SK 주유권 드립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드립니다. 건강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병원 한방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 드립니다.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더 미즈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을 드립니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상품들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를 하실 분들은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아까 소개해드렸던 사랑해 전해드리면서 저는 3부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5: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4: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6: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세기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5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대각 개교절을 기념해 세계 모든 인류가 대립과 증오를 버리고 서로 화합하고 은혜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대구교당 교도들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해바라기 사랑 류경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순서 가요로 떠나는 추억 여행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추억을 소환해보는 힐링 시간이죠. 요즘은 말이죠. 학교 운동회도 소음 민원 때문에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 속 운동회는 온 마을이 들썩이던 큰 축제였죠. 망국기 아래서 젊은 날의 열정을 불태웠던 그때 그 분위기, 노래 세 곡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자, 추억의 보따리. 첫 번째 곡 광문경의 노래였고요. 두 번째 곡이 이선희의 노래 달려라 한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이 정광태 힘내라 힘 들으셨습니다. 노래 들으니까 괜히 몸이 들썩들썩하지 않으십니까?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내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함성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기 전에 예, 신청곡 주셨던 분들 중에서 말이죠. 이 박경옥 씨가 성미경의 노래라고 물같은 사랑 주셨는데 채경의 물같은 사랑 그리고 성미경은 물안개거든요. 어떤 노래를 선곡하셨는지 두 곡을 이렇게 하면 헷갈려서 말이죠. 그 다음에 당신의 웨딩드레스는 아름다웠어. 네. 근데 한상일 씨의 웨딩드레스인지 기록윤 씨의 작품인지 아니면 정풍성 씨의 작품인지 네, 답을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드립니다. 다음 보기 중에 문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 학교 운동의 풍경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운동에는 뭐 다 알 것 같아서 예, 운동의 얘기를 먼저 제가 했지 않습니까? 다음 보기 중에 예전 학교 운동의 풍경과 가장 관계가 먼 것입니다. 네, 1번 청군 백군, 2번 망국기, 3번 이어달리기, 예, 4번 오징어 게임. 예, 아 어려워요. 예, 어떤 그 보기는 영화에 나왔었던. 그래서 예전에 우리끼리 이 그 자주 골목길에서 놀았던 게임이었습니다. 예, 힌트. 예,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주십시오. 정답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운동의 추억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까먹던 도시락 반찬도 뭐였는지, 예, 어머님이 운동회 때 오셨는지, 운동회 때 먹었던 음식이 뭐였는지, 그리고 부모님 달리기 하실 때 부모님이 넘어지셨는지 아니면 끝까지 잘 달리셔가지고 상품을 받으셨는지 참 잘했어요. 네, 이게 상품 뭐 1, 2, 3등 예, 노트도 주고 그때는 공책이었죠. 네, 연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상품 많이 받았어요. 네,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따 요즘 운동에도 조용조용 한다더구만. 그식이 무엇이냐. 우리 때는 말이야 천군 백군 아니면서 그때 그게 동네 자존심 싸움이었어. 예, 참말로 거시기 해버렸지. 예, 여러분들도 예, 그때 그 그리웠던 참 거시기한 내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그분들의 답이 오든 안 오든 노래는 전해드려야 되니까 알아서 정답을 정답은 보내주실 거고 그 노래에 예, 그 답은 안 주셔서 저희가 알아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성미경의 물안개로 그 다음에 한상일의 웨딩드레스로 가겠습니다.

네, 그 가수는 같아요. 노래 가사도 같아요. 그 작곡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편곡의 차이도 아니고 작곡가. 기록인 씨가 작곡한 곡하고요. 정풍성,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의 작품. 먼저 발표된 노래, 기록인 씨 노래로 전해졌고요. 그 뒤에 이제 요즘에 듣게 되는 당신의 웨딩 드레스. 목이 안 나와. 이 노래는 그 정풍성 씨의 작품입니다. 자, 정답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 받겠습니다. 사연도 구구절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4부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약간 아쉬운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최경 씨의 최혜영 씨의 물 같은 사랑을 듣고 싶다는 분이 또 제가 얘기하고 났더니 아니 물 한 개도 좋지만 물 같은 사랑도 오늘 꼭 듣고 싶은데 네, 이윤구 씨가 이 노래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곡인데 어떻게 이 노래를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듣고 싶네요 라고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최혜영의 물 같은 사랑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허공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천지는 허공을 이용하여 그 덕을 베풀며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그대들은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하여야 물질 이용도 잘하게 되리라. 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니 마음 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
0: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0장 법문입니다.

0: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문제가 뭐였냐고. 다음 보기 중에 예전 학교 운동의 풍경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청군백군, 2번 망국기, 3번 이어달리기, 4번 오징어 게임입니다. 정답 지금도 받겠습니다.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선도의 누이 듣고 계십니다.

자,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운동에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숫자가 그때 천군과 백군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줄다리기는 많이 하셨겠죠. 네. 망국기 아래서 흰색 청색 머리채 찔러매고 줄다리기의 원임을 다 썼던 그 시절 돌아보니까 운동회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배꼽 빠지게 웃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정답 주시면서 추억의 얘기들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몇 분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정답 오징어 게임 번호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문자 보낼 때요. 그 뒤에 무슨 말 적으면 안 돼요. 숫자 뭐 3, 4, 뭐 2, 뭐 요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 뒤에 하면 요즘 AI가 그 걸러내지를 못해요. 저희도 번호도 없이 어제 게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안 됩니다. 오늘 월요일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주말에는 이쁜 유채꽃도 보고 오늘은 창밖에 아직 철쭉이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진해성 임소식 주셨고요. 4번 오징어 게임이에요. 옛날 60년대 70년대 시절에는 태어나신 분들은 운동회가 큰 행사였죠. 추억이 엊그제 같은데 아이고 아련히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4번 오징어 게임 초등학교 시절 정금백군 아니오 오자미로 박터뜨리기로 하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박은자 씨가 예, 4번 네, 장장술 뭐 여러 곡 주셨고요. 정답 4번 오징어 게임입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학생이었죠. 그 시절에 운동회만 되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군팀이었는데 엄마 아버지께서 정성껏 싸오신 맛있는 음식 덕분에 운동회 점심시간이 제일 기다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구들과 돗자리 펴고 둘러 앉아서 먹던 김밥과 과일. 그 시절 운동장의 활기찬 풍경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오늘은 그때의 추억이 떠올리면서 예, 진해성의 내 사랑 경화 신청해봅니다. 예, 싸불이 납니다. 네, 주셨고요. 최경 씨가 어린 시절 운동회 때 저희 학교는 핫팬츠 같은 까만 반바지단에 고무줄 넣어서 입고 흰 티셔츠 입고 뛰어다니던 생각밖에 안 나네요. 그 시절 김밥 먹는 건 잘 사는 아이들이고 그날 도시락도 뭐 도시락으로도 신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셨는데 이게요 뭐 벤츠라기보다는 그냥 검정색, 그냥 줄 하나 있는 그냥 반바지, 예. 약간 속바지 같은 그런 반바지 위에는 러닝 셔츠 같은 그런 면으로 돼 있는 그 운동 선수들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쫙 프린팅만 하면 뭐 운동복이 되기도 했던 정말 그때는 의상이라고 뭐 옷이라고 신경 쓰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러닝 셔츠를 입고 뛰었던 그게 예, 운동복이었습니다. 예. 대구 달성군에서 장창원 씨 50년 전 운동회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신나는 하루였어요. 기주정답 오징어 게임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평강공주님께서 4번 오징어 게임 저는 2학년 오빠 4학년 언니가 6학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 본부석에 앉아계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육성회장님이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 이야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뭐 이분은 통과합니다. 네. 상 안 드려. 왜요? 네. 그 얄밉잖아요. 그 저 본부석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리고, 정답 4번 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김태정의 종이배 윤영희 씨 주시면서, 정답도 주셨고요. 김정원 씨, 초등학교 때 겨울 되면 논에서 친구들과 오징어 게임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하셨고요. 정답 4번 어릴 때 친구들이랑 분빌도 없을 때 나무 막대로 선거놓고 납작한 돌멩이로 게임하고 놀았던 추억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친구들마다 잘 살부들 있나? 네,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엠마님께서 정답 4번이고요. 어릴 적 운동회는 동네방네 잔치날인지라 어른들을 만나면 서로 안부 묻고 인사들 하시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운동회 날의 하이라이트는 이어달리기였는데 백군이었던 제가 바톤 받아주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청구르게 졌었습니다. 미안하고 분해서 엉엉 울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라고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전정군 씨, 네, 4번 신청곡은 옹이 주셨고요. 4번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에서 구령대에서 국민 제조하신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윤정희 씨가 어릴 적 운동하는 동네 잔치였죠. 전 개주 선수로 뛰었습니다 하셨고요. 하석홍 씨가 오징어 게임 운동회 때는 김밥과 밥 삶은 거 사이다가 최고였습니다. 이래봬도 저는 제트기였어요. 달리기 선수 믿거나 말거나 4번. 4번입니다. 사이다 한 병하고 물총 산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셨고요. 20년 전 아들 운동회 때 달리기 하다가 넘어진 기억이 납니다. 내 맘 같지 않아서 슬펐던 추억이네요. 김윤혜 씨. 명목동의 김영남 씨가 운동회 때 장염을 얻고 달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얻고 달리다가 넘어지셔서 저를 내팽겨 치셔서 꼴등했어요. 1등으로 달리다가 상품이 물주전자였는데 아, 아까웠어요 라고. 예. 내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추억이 그리워지시죠. 네. 한 주 시작 월요일인데 비가 오네요. 옛날 운동회 때 공책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4번이에요 라고 하셨고요. 인천검단의 서빈 씨. 새만금 오뚜기님께서 4번이 아니고 망국기예요 라고 주신 분. 우리 집 선마을에서는 운동회 때 학생 10명과 학부형 30명. 그날은 운동회가 아니라 아저씨들 그냥 한잔하시는 날이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그 정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말이죠. 김혜성 씨가 정답 4번 오징어 게임이 옛날 생각이 납니다. 달리기만 하면 3등에서 노트 한 권 탔는데 그래도 점심 먹을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엄마가 안 오실까 봐 노심초사했던 기억 있으시지요? 키키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석홍 씨가 4번 오징어 게임 운동회 때는 김밥과 밤 싸는 거 사이다가 최고였다고 라고 하셨고요. 배정환 씨의 사연도 주셨습니다. 4번 닐리 달리기 하다가 뛰다가 바톤을 떨어뜨려서 꼴찌로 꼬리내서 엄청 야유받은 기억이 납니다. 개편 후에 처음 참여합니다.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4번 오징어 게임입니다. 어릴 때 운동회 달리기를 못해서 매번 꼴찌에서 두 번째 하던 기억이 있네요. 엄마는 넘어져서 다치지만 않았으면 괜찮다고 했지만 어린 마음에 1등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운동회 끝나고 집에 갈 때 고단하다고 큰오빠가 경운기 되어서 집에 오던 생각이 납니다 하셨고요. 현동순 씨가 운동회 때 단박질 잘해서 청백군 대표로 뛰었습니다 하셨고요. 이수함 씨가 오징어 게임 세상 참 많이 변했어요. 요즘 주민들이 운동회도 시끄럽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노래 듣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항조의 옹이 주신 분, 최석준의 천년아 주신 분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답자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네, 사연 중에서 엠마님 넘어지셔서 분해서 울었다. 지금도 그제 같은 아픈 마음이 있어서 이분에게 선물 드리고요.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씨, 또 바톤을 떨어뜨려서 꼴찌로 꼬리내서 엄청 야유받았다고 하신 배재한 씨, 그리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그 보낼 때는요, 번호보다는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뒷번호가 5171입니다. 5171 문자 주신 분. 어릴 때 운동에 달리기를 못해서 꼴찌에서 두 번째에서 어린 마음 1등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 넘어져서 이렇게 다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해서 뛰었던 그때 그 시절 힘들어서 큰 오빠가 경기에 태워서 집에 오던 생각이 난다는 분, 이 세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아의 노래입니다. 향수에 젖어서.

정답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희가 다 모아서 보내드리니까 바로 내일 당장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예쁜 카페를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실수로 엉뚱한 말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크게 웃은 적이 있으신가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들이 사실은 오늘 하루에서도 가장 반짝이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가장 멋진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성노래 제나의 쏙 들어온 남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과연 어떤 장르일까요? 게다가 내가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감독까지 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화에 욕심이 나신가요? 가슴 절절한 멜로 영화일 수도 있겠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화려한 액션 영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배꼽 빠지게 웃기는 코미디 영화일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참 여러 가지 장르가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영화 한 편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두 시간 안에 관객의 마음을 훔치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에 반해 우리에게는 매일 새로운 필름이 24시간이나 주어져 있습니다. 영화 한 편에 비하면 꽤 넉넉하고 긴 시간이죠. 여러분이 내일 하루 동안 자신의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컨셉으로 또 어떤 명대사를 남기며 찍고 싶으신가요? 반갑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행복한 오후 시작합니다.

0: 신승훈의 I Believe, 행복한 오후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 또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 또는 카카오톡 채널 대구 원음방송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입니다. 1부에는 우리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와 설레는 월요일 퀴즈 이어지겠고요. 2부에서는 원불교 대구경북교구의 다양한 소식을 안내하는 대구경북교구는 지금과 행복 에세이로 함께합니다.
1: 선물이다!
0: 월요일의 피로를 풀어줄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여름을 알리는 대표적인 노란색 과일인데요.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향이 일품입니다. 겉면에 선명한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즐겨 드셨다고 하는데요. 특히 경북 성주군이 이곳의 최대 산지로 유명하죠. 코리안 멜론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체리필터의 피아니시모, 버즈의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두 곡 띄워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 원불교 대종경 인과품 16장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임지연의 동행 듣고 오셨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월요일 퀴즈 이어갑니다. 3460님, 정답은 땡땡입니다. 저는 씨를 좋아하지 않아서 빼고 먹는 스타일인데요. 그래도 아삭하고 달더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씨를 빼고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씨가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3460님처럼 그 향긋하고 아삭한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또 빼고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그 과육의 맛을 달고 그 맛있는 씨를 함께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1355님, 외갓댁이 성주 대가라는 곳인데 잘합니다. 저를 위한 문제군요. 정답은 땡땡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 과일은 동그랗고 노란색이 맛도 맛이지만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과일 중에서 보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과일입니다. 7477님, 정답 땡땡 보내주셨고요. 여름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트를 다섯 개나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어버이날 막내가 제가 이 과일 좋아하는 걸 알고 노란 이것을 사왔더라고요. 얼마나 아삭하고 달콤하던지요. 엄마 생각하며 사온 막내의 마음이 담겨서 더 만났답니다. 한 주도 건강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막내의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골랐을 그 선물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다시 한번 너무 부럽습니다. 3450님, 정답 땡땡 보내주셨고요. 오늘 이웃집에서 예쁜 이 과일을 주셨네요. 마침 정답이라 얼른 찍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3개의 이 과일이 정말 탐스럽고 예쁘게 또 이렇게 쟁반 위에 담겨있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 이 과일을 한 상자 성주에서 키운 이 과일을 한 상자 사서 저도 그 지인들에게 선물을 했거든요. 정말 이 과일은 성주산이 제일 맛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답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 또는 카카오톡 채널 대구 원음방송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립니다. 이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에도 좋고요. 수분이 많아서 천연 이온 음료라고도 불립니다. 반으로 갈랐을 때 나타나는 달콤한 씨 부분의 태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노란 껍질 속 하얀 속살을 가진 이 여름의 과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띄워드립니다. 정용화의 어느 멋진 날, 박보람의 예뻐졌다.

행복한 오후 신나는 월요일 퀴즈 이어갑니다. 자, 세 번째 힌트 드립니다. 이것은 밭에서 나는 황금빛 보물로 불리며 고를 때 달콤한 향기가 진하게 풍길수록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에 담갔을 때 가라앉지 않고 기분 좋게 둥둥 떠야 신선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5월부터가 제철인 이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민들레님 정답 땡땡 보내주셨고요. 성박숲 이 과일의 축제를 간 적이 있는데 이 과일의 달콤함이 한도 초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으셨겠네요. 과일 축제는 뭐 어디를 가도 마음이 왠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과일들에게서 나는 그 과일 향에 또 취하고요. 또 맛에 취하고 그 어떤 축제보다도 달콤함이 우리 민들레님 말씀대로 한도 초과가 된다라는 그 기분 왠지 알 것 같습니다. 꽁이님 정답 땡땡 보내주셨고요. 못생긴 것도 만나고 달아요. 이 과일이 만 원에 다섯 개밖에 안 주니 유유 슬픈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참 요즘 과일값이 많이 비싸죠. 그래도 못생겨도 맛있는 제철 과일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이 계절이 가기 전에 듬뿍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970님 요즘 마트에서 이 과일이 한가득이네요. 지나가는데 향이 발길을 잡아요. 더운 여름 이 과일로 수분 보충해 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과일의 향기가 유독 더 많이 풍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트에 가면 뭐 저도 모르게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4867님 문제는 못 들었지만 유추해보니 정답이 이것이네요.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죠 보내주셨습니다. 아삭하고 향도 좋고 또 달콤하고 또 수분도 가득한 과일 오늘의 정답입니다. 1558님 땡땡입니다. 요즘 과일 중에서 제일 싱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냉장고를 열면 이 과일 향에 기분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냉장고에 이 과일을 넣어놓고 괜히 꺼내서 이렇게 향기를 맡았던 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냉장고 안에 이 과일이 떡하니 놓여있으면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 또는 카카오톡 채널 대구 원음방송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두 곡 띄워드립니다. Yo,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ee this girl and she's just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33님, 작년부터 이 과일로 샐러드를 해먹더라고요. 씨를 빼고 얇게 썰어서 그 위에 올리브 오일과 화이트 발사믹과 레몬즙을 뿌려 상큼하게 먹는 샐러드라고 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 너무 좋은 샐러드 레시피인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철 과일을 넣어서 샐러드를 해먹는 거, 너무 좋은 레시피인데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샐러드 하면 왠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제철 과일, 특히 오늘의 정답인 이 과일을 이렇게 넣어서 드신다면 왠지 새롭고 또 더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과일로 만든 스무디를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이 스무디 자주 먹는데 갑자기 또 먹고 싶어지네요. 1757님, 정답 땡땡입니다. 매일 즐거운 방송 보내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3537님, 정답은 땡땡입니다. 요즘 매일 일땡땡 하고 있어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일일 일할 해도 너무 좋지요. 식후에 드셔도 좋고 또 중간중간에 출출하실 때 드셔도 좋고, 특히 또 운동 후에 또 드시면 수분 보충과 함께 더 맛있는 이 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일일 일할은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오늘 날씨와 더불어서 정말 딱 맞는 제철 과일인 이 과일, 오늘의 정답으로 정말 딱 맞는 그런 과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 그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 제이세라의 사랑은 노래를 타고 두 곡 띄워드립니다.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 제이세라의 사랑은 노래를 타고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설레는 월요일 퀴즈, 오늘의 정답은 참외였습니다. 아, 오늘 퇴근하실 때 참외 몇 알 구입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고 행복한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3537님, 9033님, 3537님, 9033님 축하드립니다. 이 두 분께는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연락처, 성함 꼭 보내주세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 거북이의 비행기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주식회의 아무래도 난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오후 2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간 5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2부에서는 원불교 대구경북교구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는 대구경북교구는 지금과 행복 에세이로 이어지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8970 또는 카카오톡 채널 대구 원음방송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구경북교구는 지금 함께합니다.

대구 경북교구는 지금 원불교 대구경북교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구경북교구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법성지인 원불교 중앙총부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성혼을 채받는 비움과 채움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원로 교무님들을 모시고 2박 3일간 특강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생활훈련인데요. 자세한 훈련 일정과 신청은 중앙총부 상주선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단체 소식입니다. 교구 청원회 원례회가 5월 27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열반, 생일, 승진, 이사, 축하, 취업 등 가정의 모든 대소사에 원음방송 법문 공양을 통해 큰 복을 지으세요. 원음방송 법문 공양은 법신불 사은님 또는 부처님께 올리는 방송 공양입니다. 여러분이 올리신 법문 공양은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 원음방송 053-425-098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기도 안내입니다. 성주성지는 매월 10일 오전 11시, 동명훈련원 기도는 매월 25일 오전 11시, 축원드릴 기도명단 받습니다. 이상 대구경북교구 소식이었습니다.

싸이와 이재훈이 함께한 내 눈에는 변진섭의 희망상,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V1의 그런가 봐요,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두 곡 띄워드립니다.

편안하게 때로는 신나게 듣는 데일리 뮤직. 이 시간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로 함께합니다. 데일리 뮤직에서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행복한 오후 선곡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용기의 한 사람만으로 시작합니다.

여행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흐린 얼굴로 이 도시를 돌아다닌다면 내가 마주할 것들은 온통 회색빛의 우울함 뿐이겠지만 화사한 얼굴로 거리에 나선다면 친절한 인사, 다정한 장면, 그런 것들이다. 세상은 결국 마음가짐의 차이다. 내가 마주하고 싶은 세상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흐린 날씨에도 난관에 봉착해도 어떻게든 행복을 쟁취할 방법은 존재한다. 오늘 행복 에세이는 흔글의 글 가운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 보이기 마련인데요. 앞으로 내가 마주할 세상은 과연 어떤 빛깔로 수놓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늘 좋은 마음가짐으로 행복한 삶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5월 11일 월요일 행복한 오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두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그 어떤 관계보다 더 가깝고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혈연보다 깊고 숭고한 인연도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오늘은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입양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자는 의미의 5월 11일 입양의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종교의 본질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내 몸처럼, 남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기에 아주 쉽고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생판 남이었던 아이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은 그만큼 어렵기에 종교가 다 강조하고 있고, 어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녀로 맞이한 부모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서영은의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들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자비희사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모든 인류가 실천해야 할 네 가지 덕목 중 하나로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차별 없이 교육하자는 타자녀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을 펼쳐보아도 그 중심에는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넘어서서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환대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만 남을 사랑하는 일은 그만큼 어렵기에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어쩌면 남의 아이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입양의 날은 그런 면에서 참 거룩하고 큰 사랑을 배우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하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 외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7대 종단 평신도들이 교류하고 있는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종교 외 우를 넘어 한국사회의 화합과 평화 그리고 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다양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종교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상생 나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이철수 사무총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정치인은 정치의 언어로 사람을 매혹시키고, 방송인은 방송의 언어로 사람을 설득하고, 교육자는 교육의 언어로 사람을 교육하고, 모두가 그럴듯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 하지만 그 말을 먼저 실천해내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드물다. 종교인도 마찬가지다. 말만 앞서지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돌아볼 일이다. 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그것을 실천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 드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야고보서에는 말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 곧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입니다. 불교 경전 아함경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난 계급에 따라서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 계급에 따라서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동에 따라서 천한 사람도 되고 행동에 따라서 바라문도 된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행동은 말보다 목소리가 크다. 유교의 공자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본받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그와 같기를 생각할 것이며, 착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는 안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 반성해야 한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한우란 한 이치에를 보면 사람을 교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이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설법을 하는데 도가 있으니 첫째, 내가 먼저 실행하고 말해야 한다. 저 사람을 알게 하려면 내가 먼저 철저히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을 느끼게 하려면 내가 먼저 간절히 느껴야 되며, 저 사람을 실행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돈독히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을 가르치는데 마음과 말과 행동에 세 가지가 있으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실지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려 하는 것은 마치 변기에 밥을 담아놓고 먹기를 권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니,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추한 그릇에 담겨 있으면 뭇 사람들이 얼른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담은 내 그릇을 먼저 바른 후에 말을 해야 그 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죠.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보다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언행일치, 지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피아노 테일즈의 늘 같은 자리에 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원불교에서 가정의 예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법을 총망라해놓은 예전이라고 하는 기본 교서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 안에 수록된 것으로 한 가정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성년을 맞고 결혼을 하고 회갑을 맞고 제사를 지내는 등 인간 일생의 예법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원불교에서 가정의 예법을 정해 놓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가훈, 2번 가리에. 1935년에 편찬된 것입니다. 당시의 전통예법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대의 변천을 따라 널리 실행되지 않고 있기에 허례를 줄이고 사실적이고 간소하게, 그리고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예법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번 가훈, 2번 가리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외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7대 종단 평신도들이 교류하고 있는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종교의 우를 넘어 한국사회의 화합과 평화, 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다양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으로 시작해 이를 더 공신력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로 발돋움했는데요.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매년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종교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상생 나눔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자 7대 종단 평신도단체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사무총장이시기도 한 이철수 사무총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예, 저는 그 올해부터 그 한국사회 평화협의회 그 카톨릭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회장을 맡게 됐는데요. 거기 이제 사무총장으로 지금 평신도사도직 단체 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 있고요. 그 한사평도 역시 같이 같은 그 사무총장으로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한국천주교회도 평신도 단체들이 많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는 전체 평신도 단체들을 총괄하는 단체인가요?
1: 맞습니다. 저희가 그 평신도 단체가 한 64개가 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전국의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에도 각 교구별로 저희가 그 16개 교구가 있는데요. 그 저희는 이제 서울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인데 그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또 전국을 또 그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그 평신도 사도직 대표 협의회가 전국과 서울, 그러니까 서울 회장이 전국 회장으로 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천주교회에서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는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네. 한국 천주교 평신도들이 전국 곳곳에서 좀 어떤 네네. 일들, 어떤 또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배울 수 있는 좀 이야기도 네.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자,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그 7대 종단 평신도 단체라고 볼 수 있죠?
1: 예. 네, 그렇습니다.
0: 그 다시 한번 이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처음에는 요 평신도 단체는 없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하는 그 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는 뭐, 주교회의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럼 거기에 7대 종단, 그러니까 이웃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한 그런 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7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고요. 평신도 단체 그 협의회가 만들어진 거는 2015년서부터 저희 그 천주교에서 뭐 여러 개 그 운동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베타시오라는 운동도 했었고요.
0: 예.
1: 똑바로 살기 그러다가 2015년서부터는 저희가 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운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저희 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7개 종단을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0: 아.
1: 각 종단하고 협의한 결과 이거는 해볼만하다. 그래서 뭐 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게 어떤 종교색이 아니라 뭐 종교인은 종교인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지구인은 뭐 지구인답게 이렇게 해서
0: 네.
1: 전체 지구를 뭐 같이 그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의 운동을 하자. 그래서 평신도들이 모여서 2015년서부터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도 천주교 평신도들이 먼저 시작을 한 거군요.
1: 그쪽에서는 뭐 꼭 평균도들이 뭐 시작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그 종교단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가톨릭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평신도들이 진행을 해도 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전체가, 그러니까 가족 전체에서 이런 운동들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게 이제 7대 종단까지 이렇게 이제 확산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아니, 예전에 그 네타시오 운동, 그 90년대에 네네. 그 사회적인 운동으로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1: 그러시죠.
0: 예. 그리고 그 예전에 아나바다 운동은 그 맞습니다. 개신교, 그 한국 네네. YMCA가 했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네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대국민 뭐 도덕, 양심 또 사회 운동을 종교인들이 이렇게 해 오고 있다는 것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네. 예. 그런데 뭐 이제 반증은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안 됐으면 이런 것들을 했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저는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종교단체나 이런 데가 사회를 어떤 계몽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몰랐으니까 깨우친다라는 거지만 지금은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알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0: 네.
1: 그중에서 우리가 좀 기본을 지키는 게 이런 게 아니겠느냐.
0: 예.
1: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그 사회 메시지로서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랑
0: 맞습니다.
1: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 예, 이런 것도
1: 그렇죠.
0: 좀 중요한 거죠.
1: 맞습니다.
0: 그래도 이렇게 각 종교가 이렇게 따로 하던 그런 사회 대국민 사회 운동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 평화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7대 종단 네네. 평신도 단체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1: 네.
0: 그 사실 뭐 성직자들 간의 종교인 그 모임들은 제법 있지만 우리 평신도들 간의 모임은 드문 것이 사실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우리 사무총장님도 이웃 종교인들과 좀 이렇게 교류했던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1: 예, 제가 뭐 그 경험은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에 그 보면은 지금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훨씬 더 발전되기 이전에 아주 초창기 단계에. 또 보면 그 인터넷 과의존하는 친구들이겠고 게임 중독이 걸려 있고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얼마 안에서부터 중독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세계 의학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마약 중독 이런 것도 있지만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그래서 이제 이게 스마트 쉼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2002년에 그 문체부산

0: 방지 프로그램 거기에 제가 그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또 그 저 직장이 예전에는 그 개신교를 바탕으로 한 그 그런 직장이었는데 학교였는데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 같이 그러니까 종교 간에 거기든 보면은 어떤 교는 어느 한 종파만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연합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포옹해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죠. 입사 지원서 할 때 종교를 기록하는 난이라든지 뭐 학력을 기록하는 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인권위원 에서도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것도 한 가지 제가 좀 그 경험했던 그 일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교인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이웃 종교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다들 갖고 계시죠?
0: 뭐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전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뭐 우리 신부님들도 뭐 저희 프로그램 네. 자주 출연을 해주시지만 뭐 이웃 네. 종교를 매우 존중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예, 네. 그 아마 한국 천주교인들도 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1: 예. 자, 2015년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으로 시작한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이제 11년 정도의 이웃 종교 간의 어떤 교류의 경험들이 제법 쌓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이제 평신도들 간의 화합이나 친분도 좀 두터워졌을 것 같은데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네. 예, 제가 사실은 뭐 올 2월에 이쪽에 그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총장으로 그 취임을 해서 그 지금 이제 첫 번째 행사로서 저희가 저 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그 상생 토론회에 저희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 저는 사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일곱 개 종교가 다 생소하고 그렇지만 거기 만나시는 분들이 그냥 그 종교인들 간에 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웃집 사람 오늘 주말에 그냥 만나서 그러니까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에는 보면은 종교색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이웃집에 있는 아주 그냥 그 이웃 사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화합적인 분위기가 돼서 저도 아 이게 그 처음에는 이게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가서 보니까는 뭐 그냥 이웃 사촌들 모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니까 다 알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그렇죠. 종교인을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상생 나눔 토론회 예, 네네. 지난달 24일과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7대 종단 네네.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를 위한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을 나누는 이런 토론회였는데 좀 어떤 행사였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일어나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1년 늘 계획하는 행사라고 봅니다. 이웃과 상생, 그다음에 지구와 상생, 종교 간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행사가 저희가 이제 세 개가 이제 치러지는데요. 그거를 이제 계획하고 서로 이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떻게 계획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대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저희가 그 성지순례 뭐 이런 것들도 갔습니다. 각 종교의 그 대표적인 뭐 이런 데를 갔지만 그 종교색을 서로 좀 화합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천안으로 갔고요. 천안 그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서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1: 네. 그 각 종교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배우기도 하고요. 예.
0: 네네.
1: 그
0: 네.
1: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각 종교에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해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0: 그거보다는 항상 뭐 물질적이지만 뭐 정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정신적인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일도 계획하신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간의 상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종교 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뭐 음악제를 한다든지 거기서 같이 나눔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런 그 행사들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구와 상생에선 또 어떻게 할 거냐. 요새 뭐 탄소 중립 뭐 그다음에 그 뭐 ESG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증 방안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그 많이 논의됐고 또 대표적인 거는 뭐 그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일들 중에서는 저는 뭐 요즘에 그 저희 천주교의 하성룡 신부님을 비롯해서 목사님 신부님 그다음에 스님 원불교의 교무님들까지 나서셔갖고 뭐 토크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그 멋지다 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1: 그렇죠. 우리 만남중창단 예, 네네. 저희 둥둥에도 자주 출연을 해서 또 많은 그렇죠.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예, 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가 함께 예, 좀 네.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지금 이제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해오고 있는 일들을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올 한 해 또 남은 행사들 계획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 주세요.
0: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 1박 2일로 한 행사가 이제 가장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회였고요. 그 토론회에서 나온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웃과의 상생은 각 종교별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연중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간의 상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화문 광장이나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제 행사를 할 텐데요. 이제 그게 지금 그 한 10월에서 11월 중에 저희가 이제 그건 상당히 좀 많은 기획이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가 남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지구와의 상생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작년까지 해왔던 게 나무 심기 행사거든요. 뭐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무가 많지만 아직 또 이제 그런 그 지구와의 상생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것인가,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나무 심기 행사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긴 합니다.
1: 네, 예. 아마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우리나라의 모든 단체들 중에서 가장 큰 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네. 아마 우리 종교인들이 마음 먹고 무언가를 해보자고 하면 다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1: 자.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문화, 다종교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지만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사회평화협의회처럼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0: 저희가 그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평신도들만 이루어진 단체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평신도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문제는 성직자가 그 뭐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그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거기 그 각 종교에 대한 대표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종교에 관한 부분들을 열심히 그 하셔야 되지만 평신도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가치나 종교의 배타적인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서로가 좋은 것들도 있는데 이 자기 종교에 몰입이 되면 다른 것들은 아니다라는 뭐 이런 생각들보다는 제가 이번에도 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토론회에서 가장 그 느꼈던 거는 뭐면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종교 간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나 이런 데 보면 뭐 굉장히 전쟁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발전하면서 서로 각자 화합하면서 갈 수 있는 게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지향해야 될 목적인 것 같고 제가 이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이 명칭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사회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7개 종단 아니면 종교 간에 조금 더 화합이 더 필요해야 평화를 이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네, 네. 자, 이 방송은 또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한국사회평화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함께 한번 해보자고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0: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뭐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는 어떻게 해야 바뀌냐면 서로가 이런 그 장들이 마련되었을 때 한번 그 저희가 이웃과의 상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종교 간의 상생, 저희 광화문에서 이런 장들이 마련됐을 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와서 어떤 것인지 그래서 각자 참여하시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저희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도 저는 그 각 종교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런 것들이 전체 사회가 잘 되고 되어가는 저희가 아마 사회 한국사회 평화 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자,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 사무총장이자 7대 종단 평신도 단체인 한국사회 평화 협의회의 사무총장이시기도 한 이철수 사무총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원불교 창작성가입니다. 상생의 꽃, 평화의 꽃.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가래란 무엇인가요? 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에서 가정의 예법을 제정해놓은 가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래라는 말을 쓰죠. 한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관례인데요.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허례허식을 폐지하고 예의 근본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 1935년 예전을 편찬하고 발행했습니다. 예전에 수록된 내용은 총 3편으로 구성되는데요. 사회생활 속 인간과 인간과의 관례를 원만히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제를 예의 규범으로 정해놓은 통례편이 있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출생부터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회갑을 맞고 또 제사를 지내기까지 인간 일생의 예법을 규정해놓은 가례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각종 종교의식을 행하는 규범을 정해놓은 교례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불교의 모든 예법이나 예식 행사는 이 예전의 근거에 행하게 됩니다. 가례편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요. 총설, 출생, 성년, 혼인, 회갑, 상장, 제, 제사 등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 가례와 비교해보면 성년은 관, 혼인은 혼, 상장은 상, 제사는 제, 즉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여기에 출생, 회갑, 제를 더하여 칠례로 정하고 가례의 성격과 의미를 총설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총설에서는 가례에 대해 가정이 이룩되면 자연히 자녀가 출생되고, 따라서 성년, 혼인, 회갑, 상장, 제, 제사 등 일이 없지 아니하게 되나니, 이와 같이 가정에 관련된 모든 의례를 일러 가례라 하나니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례가 바르면 사회와 국가의 예가 따라서 바르게 되고, 가례가 바르지 못하면 사회와 국가의 예가 따라서 바르지 못하게 되나니, 이는 가정이 곧 사회 국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이렇게 예법을 새로 정하여 행하도록 한 것은 그간의 전통 예법이 절차가 번거하고 시대의 변천을 따라 널리 실행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간소함을 위주로 하되 사실을 주로 하고 허례를 줄이며 정신을 주로 하고 형식을 따르게 하자는 취지에서 신정 예법을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 교전에 수록된 한 가정의 예법을 총망라해 놓은 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을 보겠습니다. 자, 한가람님,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벤트도 다 마치고 다시 일상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그렇죠.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마음이 많이 쓰이죠. 이것저것 또 준비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 이렇게 고심도 하고 아마 그 좋은 시간들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뜻깊은 마음을 잘 간직해 나가고 행복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과 늘 이렇게 평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564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가훈입니다. 요즘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과 가족 구성원을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가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그 집집마다 가훈이라는 게 다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족 구성원들이 늘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훈이 뭔지 이렇게 조사해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우리 집 가훈은 뭔지 늘 이렇게 물어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훈 또 가례, 이 가정의 어떤 예법이나 또 중요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이것이 곧 사회와 국가의 근본 또 구성이 되니까 정말 이 교전에 나와 있는 대로 가정의 이 예법, 가례의 가훈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뭐 정직, 성실 이런 게 또 그 기본이 되고 또 아마 원불교 또 집안에서는 이 감사자람 그리고 내덕 니탓 뭐 이런 거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마음 공부 잘하자 이런 게 또 기본이 될 것이고 이런 게 하나만 잘 세워져 있어도 다 이렇게 선순환이 돼서 감사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찌 정직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성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정신만 잘 세워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정희님, 오늘 입양의 날이군요 하면서 비록 내 핏줄은 아니어도 나에게 온 인연 진정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원불교의 법을 만나서 살다 보니 모든 일이 행동으로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행동은 보이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참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죠. 아마 원불교에서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말 행동입니다. 자, 원불교 창작성과 한 곡 전해드릴게요. 성합니다. 예, 근본 정신은

동건소리 동건이야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준비한 끝곡은 원불교 창작성가입니다. 그래서 좋다 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늘 좋은 이유, 늘 감사생활하는 이유를 찾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혹시 쪼개기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만 들어서는 뭐 어떤 과학 법칙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을 지금보다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생활 속의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바위는 다루기가 어렵죠. 어렵지만 그걸 쪼개서 자갈로 만들거나 또는 더 쪼개가지고 모래로 되면 다루기가 훨씬 쉽겠죠?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 지금부터 함께 쪼개고 나누어 볼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상국과 블루벨즈입니다. 감자바위.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반갑습니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한 주가 시작됐네요.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앞서 제가 쪼개기 법칙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쪼개고 또 나눌수록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는 그 몇 가지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노년층에 도움이 되는 분할 운동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는 아침에 한 10분 정도 스트레칭, 또 점심 드시고 나서 한 10분간 산책, 저녁 시간에도 한 10분 정도 근력 운동, 이렇게 운동을 나눠서 하면 몸에 무리도 가지 않고요. 또 피로도 덜 쌓인다고 하네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갑을 지켜주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통장을 하나로만 쓰게 되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통장 따로, 비상금 통장도 만들고, 그리고 용돈 통장, 이렇게 목적에 맞게 나눠놓으면 내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는구나,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간 쪼개기입니다. 갈수록 시간은 많은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는요, 하루를 작은 조각으로 좀 나누고요, 각 시간마다 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나눈 조각은 어떤 이름이 잘 어울릴까요? 네, 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저녁 7시에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추억의 시간, 뭐 이런 이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분주해 하셨을 텐데요. 저녁 시간에 또 아름다운 인생을 선택하고 자리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또 못 보다가 또 한 이틀 만에 보니까 반갑잖아요. 인사도 좀 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와 추억 이야기도 함께 담아주십시오. 저는 옥금옥 가수의 노래를 한 곡 더 선곡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는요, 국민의 70%인 약 3,600만 명이고요.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며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인데요. 외벌이 가구 가운데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인 가구 13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요.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1명을 추가한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며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 있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쓸 수가 있고요. 주유소에선 매출액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유아가 자석이나 동전 같은 이물질을 삼키거나 고령자가 음식 섭취 중 질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모두 4,113건으로 이 가운데 67.6%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고 품목은요, 자석과 완구, 동전 순이었고요. 구슬과 스티커, 건전지 관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또 고령자의 경우에는 노화로 기침 반사가 저하되면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영유아 주변에 자석과 동전 같은 작은 물건을 두지 말고 고령자 음식은 한 입 크기로 작게 조리해 천천히 먹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한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죠. 오늘은 주로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5도, 전주는 1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2도, 광주는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엄명석의 내 마음 다 바쳐, 그리고 도미노의 비 오는 날 밤에 그 여인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은 오늘 좀 어떠셨어요? 돌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쪽 서울 경기 쪽 지역은 비가 또 막 내리다가, 네, 비도 좀 세게 내렸어요. 세차게 내리다가 바람이 막 불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산을 차에다가 놓고, 승용차에다 놓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깜빡 잊고 우산을 안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차에서 내렸을 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네, 깜빡했습니다. 아, 집으로 돌아갈 때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살짝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뭐 이제 나중 얘기고 지금은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인사 나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들꽃님 오셨어요. 예.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인사 주셨습니다. 주말과 휴일 꽉 채우고 오셨나요? 탑승합니다. 인사 주시고. 쪼개기에 관련된 앞서 세 가지 정보를 드렸잖아요. 좋은 정보 감사드린다고 인사도 주셨고, 저는 모처럼 뒹굴뒹굴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저보고 뭐 했냐고 질문 주셨어요. 네, 부산은 흐린 날씨에 바람만 약간 불었답니다. 이렇게 부산 날씨까지 쭉 주셨어요. 네, 오늘 저는 뭐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하루를 꿈속을 걷듯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밥도 늦게 먹고요. 오늘 일찍부터 포럼이 좀 있었어요. 저작권협회에서.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같이 참석하느라고 때를 놓쳤답니다.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를 만나는 시간을 저는 금쪽같이 소중히 즐거운 친구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금채원 기사님, 부산에서 반갑게 인사 주셨고요. 주말도 잘 보내셨나요? 또 상도동 애청자 조남주님도 새소리 후 저녁 7시 타종이 딱 울리면 이어지는 시그널, 어린이날 노래동산 신비의 아라비안 나이트가 펼쳐지는 열렬아 참깨, 그때 그 설레임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조남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유쾌하고 이렇게 즐겁게 인사 주시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또 우리 열혈 애청자시죠. 최영아님 신청곡 주셨네요. 듣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눌게요. 강소희가 부릅니다. 무정.

주말에 가까운 곳에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인사 주신 구절초님도 오셨고요. 또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울 은평구 남영진님께서는 어느 방송 아나운서보다도 음성, 발음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최고의 아나운서입니다. 맑고 밝고 유쾌한 풍요 인생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청취하겠습니다. 다 좋아요. 네, 말씀해 주신 남영진님 다 모든 게 다 긍정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저를 또 이렇게 크게 칭찬해 주시니까 또 저도 기분이 으쓱으쓱 좋습니다. 네. 더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릴 수 있게요. 네. 아, 참 말씀해 주시는 게 이렇게 재밌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주말에 이제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잖아요. 선곡하는 노래들이나 방송이 너무 좋다는 칭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우리 성북동에 살고 계시는 배용주님 주말 방송 평을 주셨어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말 선곡이요. 너무 좋았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좋은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젊었을 때 즐겨듣던 선우영의 노래를 한 곡 신청해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 선우영이라는 가수를 좋아하셨나 봐요. 배영주님이 능금꽃 피는 산골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벚꽃은 벚꽃대로, 매화는 매화대로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인천 도건님, 네, 멋진 글귀와 함께 신청곡 주셨어요. 김용만의 효녀 심청. 아름다운 인생 2부 시작곡으로 같이 즐겼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반가운 인사와 신청곡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소개부터 좀 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부산은요, 너무 포근하고 날씨가 좋았대요. 며칠 동안 날씨가 너무 포근하고 좋아요. 구경옥님께서. 네. 아. 그리고 부산, 역시 부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최배련님께서, 에, 계절의 여왕답게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울산 태화강변 대나무 숲길도 걷고 맛있는 점심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멋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나무 십리길은 몇 번을 갔었는데도요 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대숲이 조성되기 전에는 태화강변을 좀 가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만 듣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나무 숲길을 거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예. 담양에 중림원인가요? 중로원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갔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최배련님께서 이어지는 글을 주셨는데, 저는 통장 쪼개기하고 운동 쪼개기는 잘하는데 시간 쪼개기는 잘 안 돼요. 좀 비결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와요 해주셨네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시간을 쪼개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비법들이 있으시면 조금, 네, 팁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배련님이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시대요.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면서 산책 중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들 되십시오. 에, 전주 개인택시 박현선 기사님도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손인호의 우러라 기타줄 하고요, 송춘희의 영산강 처녀 두 곡 신청곡을 좀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광주에 살고 계시는 김병학님께서 사연과 신청곡 주셨어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손인호의 우러라 기타줄 정해 주셨고요. 또 부평의 말고노스님 오늘 1등으로 오셨거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님들이 엄청 늘어나가지고요, 신청곡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도 모든 애청자님들의 사연도 들려주시고 신청곡도 틀어주시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조금씩 누락도 되고 당일날 신청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기대를 했는데 안 나오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평일날 선곡이 안 되면 주말에 또 선곡도 해드리고 어떻게든, 네, 최고의 AS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조금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인호의 우로라 기타줄, 송춘희 영산강 처녀 이어집니다.

하나도 안 서운하고요. 천번만 번 이해 다 하고 더 감사히 듣고 있답니다. 금천 기사님 고맙습니다. 대구 북구의 윤영진 님도 애청자분들이 아주 많이 많아져서 신청곡이 넘치는 아인이죠. 선곡 때도 기쁘고 안 되어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또 기다리는 아인은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진 님. 이옥분 님께서는요. 동생분이 남양주에 살고 계시는데 쑥 버무리를 보내주셨대요. 아, 쑥반죽 해마다 보내줘요. 지난주에 양평사는 여동생이요. 숙개떡을 쪘어요. 미장원 지인들하고 잔치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숙개떡 맛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봄철에 먹을 수 있잖아요. 숙개떡은. 햇숙개떡은. 해서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생각납니다. 우리 신규식 시인님. 자, 이어진 인천 생활 이야기가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소개를 좀 하고 음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재능 없는 두 사람과 함께하다 보니 음악적 발전도 없었고요. 당연히 수입도 적었죠. 베이스 치는 창욱이는 자신이 소질이 없는 걸 알았는지 삼촌 회사로 들어가 버렸고 드럼 치는 의복이도 박촌에 있는 형님 꽃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가버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해방이 됐죠. 재현이가 곧 제대를 했지만 더 이상 그룹은 하기 싫어서 전자올겐 독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올겐 독주라는 건 서너 명이 연주하던 무대에서 말 그대로 혼자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연주도 하고 손님 노래 반주도 했지요. 종로 2가에 있는 낙원상가에 가서 50만 원을 주고 풍금처럼 생긴 중고 전자 올겐을 구입했지만 사실 건반 악기는 한 번도 연주해 본 적이 없어서 연습도 할 겸 작전동 작은 업소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빗속의 여인은 뭐 여러 가수들이 다시 부르기 리메이크를 많이 했습니다. 김추자도 불렀고요. 또 신중현 작곡자죠. 본인이 또 밴드에서 연주도 했고 또 김건모도 불렀고 김목경 블루스 기타리스트도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애창을 하는 좋은 노래니까 자꾸 찾는 거겠죠. 그 달봉이 할배님께서 잔업하시면서 청취 중이시라고 오늘도 월요일 인사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틈틈이 문자 주시고 인사 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름다운 인생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죠. 저는 오후 7시만 되면 원음방송 주파수에 고정하고 9시 끝날 때까지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애청자 여러분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오늘도 화이팅. 우리 박장성 사마운수 1133번 버스 드라이버 기사님께서도 조종사세요. 조종사. 우리 애청자 많이 늘은 게 여러분들 표가 좀 나나요? 좀 느껴지십니까? 진짜 새로운 청취자분들이 많아지셔가지고 이 좋은 시간, 좋은 노래와 추억 여행을 더 많은 분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국 제작진 여러분들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민구님께서도 찾아주셨는데 늘 그 어르신들 모시고 데이케어 센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댁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요 시간 되면은 항상 찾아주시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고 운전기사 양반 난 이 노래 듣고 싶어 이렇게 청해 주시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미자의 울어라 열풍아를 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달봉이 할배님도 이미자의 저강은 알고 있다를 청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울어라 열풍아 이렇게 같이 듣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에서 노래 가사 속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옛가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6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열면서 함께 들은 나훈아의 농부와 길손 이 노래는요. 오늘 처음 저희 방송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아주 반가운 새싹 문자로 찾아주신 수제 도시락 사장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소개 좀 할게요. 대구 매호동 가로수님 옆 가게에서 수제 도시락을 하는 아재인데요. 원음 방송에서 흘러간 좋은 프로가 있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아 진짜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나훈아의 농부와 길손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진행자님 앞으로 자주 듣겠습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꼭 네, 약속 도장 복사 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수제 도시락 사장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할게요. 아니면 다른 이름이 필요하시면 네, 또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와주셨으니까 자주 들려주시고 옆에 옆집에 가로수님한테 내가 오늘 사연이랑 신청곡 보냈는데 나왔다고 한번 자랑해 주십시오. 네.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이 영흥도에서 일하는 고향 친구와 만났어요. 장경공이라는 친구입니다. 아 장경공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그 친구가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 근처에서 살기 때문이고요. 제 고향 봉화 친구들은 아호를 부르거나 아이들 이름을 부르지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입니다. 이쪽 봉화, 영주, 안동 이쪽 양반들이 많이 사는 그 예향의 도시잖아요. 아호를 부르는 장경남님, 장경공님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잊지 않고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3부 예가요 퀴즈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5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4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줄 선생님과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수아가 찾은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쿠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요 잠시 후에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땡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땡땡땡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는 바로 이 곡입니다. 가사 나갑니다. 사랑은 하늘가에 메아리로 흩어지고 그 이름 입술마다 맴돌아서 아픈데 가슴에 멍든 상처 지울 길 없어라. 정답던 님의 얼굴 너무나도 땡땡땡 울면서 돌아서는 안개 짙은 새벽길. 이 가사 속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그리워, 2번 무서워, 3번 무심해, 4번 무정해. 이 그 옛가요 퀴즈에서 여러분들께 문제로 드리는 노래들은 워낙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애창하고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가사만 들려드리면 이게 무슨 노래지? 이렇게 잠시 혼동이 올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사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하시고 정답 맞춰주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사랑은 하늘가에 메아리로 흩어지고 그 이름 입술마다 맴돌아서 아픈데 가슴에 멍든 상처 지울 길 없어라. 정답던 님의 얼굴 너무나도 땡땡땡 울면서 돌아서는 안개 짙은 새벽길.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그리워, 2번 무서워, 3번 무심해, 4번 무정해. 오늘 옛가요 퀴즈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노래죠. 저희 아름다운 인생에도 많은 분들이 늘 신청해 주시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 9 7 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의 옛가요 퀴즈 정답 기다립니다.

예가요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노래를 들으셨고요. 첫 번째 동방송의 꿈실은 마차는요. 강남의 서풍근님께서 청해 주시면서 지난 몇 개월간 신청곡 참여나 퀴즈 참여는 자제했어요. 청취만 했는데 그래도 시청자 수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끔은 참여하려고 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가끔씩 참여하세요. 네, 자주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어진 노래는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 우리 외유내강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답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예, 그래도 문제를 한번 더 드려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칠곡의 덕상거사님은 오늘 문제로 나온 이 노래를 들으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오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마 다른 애청자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 글을 주셨네요. 가사 한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늘가에 메아리로 흩어지고 그 이름 입술마다 맴돌아서 아픈데 가슴에 멍든 상처 지울 길 없어라. 정답던 님의 얼굴 너무나도 땡땡땡. 울면서 돌아서는 안개 짙은 새벽길.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그리워, 2번 무서워, 3번 무심해, 4번 무정해.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노래 들으시면서 예가의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슬개천 산책 중이신 평강공주님이 청해 주신 배호의 황포도떼, 이어진 노래는 전주 개인택시 박현석 기사님의 신청곡 오기택의 우중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예가요 퀴즈 3부 쭉 함께해 주셨는데요. 퀴즈에서 고른 곡은 남정희의 새벽길이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죠. 이 노래 들으면서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정답하고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이 광정이 사례기를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모아 보려고 노력하오매 그 노력하는 마음이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홍세민의 청춘이여 다시 한번 청해 주신 들꽃님 열심히 지금 따라 부르고 계신데요. 또 마포의 최병건님도 이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얼마 전

미국에서 들어온 친구와 정말 시간을 소중하게 잘 보냈다고 말씀 주셨죠. 미국에 잘 도착해서 일상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15년 만에 만남이었는데 못다한 아쉬움도 많았다고 하면서 녹음 방송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건강해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 옛가요 퀴즈 3부에서 같이 해주셨는데, 그쵸?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잖아요. 정말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자주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바로 남정희의 새벽길이었고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무정해였습니다. 1번 그리워도 좀 많이 왔는데, 정확한 답은 무정해였습니다. 부산시 진구 최배련님이 남정희의 새벽길 노래를 참 감칠맛 있게 잘 도했던 가수였죠. 이렇게 남정희 씨를 추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부평에서 말고노스님이 당대 이미자님의 목소리와 견줄 정도로 백영호 작곡가가 발탁했던 가수였지만 일찍 요절을 해서 아쉬움을 많이 남긴 가수이기도 합니다. 새벽길은 정말 명곡이지요. 이렇게 또 글을 주셨네요. 모두 모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죄송스럽지만 당첨자 두 분만 선정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을 그래도 발표해야지요. 자, 첫 번째 오늘 당첨자는 과천의 손대식님 축하드리고요. 또한 분은 대구에 살고 계신 허웅님 뒷번호 5273 쓰십니다. 과천의 손대식님, 대구의 허웅님 두 분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는 열기를 좀 식히는 의미로 네,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경옥님이 청해 주신 정 시스터즈의 슬픈 영화, 그리고 방현재님이 청해 주신 또아의 모아의 사랑의 포도주 이어집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 두 곡이다. 유명한 외국 곡을 번안한 노래였습니다. 대구 북구 윤영준 님이 와 새드무비 다 요즘은 그러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영탁의 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네, 재미있게 주셨습니다. 우리 김윤풍 기사님은 지난주 토요일이 손주 생일이었대요. 아유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의 임순자님 손주 결혼했대요. 와 할머니 네 손주 결혼식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오늘 문자 네 일요일에 저희 손주가 결혼했습니다. 폐백도 받고요. 집안에 최고의 즐거운 날이었어요. 이렇게 반가운 인사와 함께 좋았던 일을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노래 좀 더 들어볼게요. 우리 대구에서 남준호님께서 추억의 군생활 이야기와 사연과 조영남의 이일병과 이쁜이 청해 주셨는데요. 대구 날씨는 초여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문을 두드려요. 논산훈련소 시절에 한참 유행했던 조영남의 이일병과 이쁜이를 신청합니다. 이거 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많은 연애 편지가 저한테 왔는데요. 중대 서무계가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때 추억을 생각하면서 듣고 싶어요. 청해 주셨고 또 진송남의 오 이마 이 노래는 부산의 은하수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울산에 다녀오셨대요. 주말에 맛있는 것도 먹고 대왕암과 옆에 흔들다리도 건너고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주말에 선곡들 모르는 곡이 나오길래 찾아보면서 들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네 청취 평까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싹 문자와 함께 와주신 뒷번호 4405 쓰시는 청취자님 생전 처음으로 신청해 주신대요. 금호동의 내일 또 만납시다 이어집니다.

네, 내일 또 만나자는 인사를 우리 금호동 가수가 먼저 했네요. 네, 여러분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배련님이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늘도 덕분에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해주셨고요. 인천 도건님도 오늘도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다고. 복동희님은 다정한 음성으로 방송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인사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오늘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문자 주시고 신청곡 주셨는데 저희가 다 소개하고 다 들려드리지 못한 거 너무 죄송스럽고요. 혹시라도 누락이 됐으면 섭섭해하시거나 소외함 갖지 마시고요. 저희가 더 잘 챙겨드리고 더 잘 따뜻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시흥시 한재환님이 청해 주신 이정희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인사를 주셨는데 긴 글을 주셨는데 다 소개를 못해드리네요. 자, 모두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깃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어떤 일이든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면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운동 경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뽐낼 수도 없는 법이죠. 우리의 일상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부든 운동이든 혹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든 힘들다는 말만 하며 자꾸만 남에게 미루고 피하기만 한다면 정작 그 일을 통해 얻어야 할 힘과 복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나에게 온 수고로움을 기꺼이 마주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주게 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 이수진의 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책상 앞에 앉는 인내가 필요하고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으려면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결국 나 스스로 정성을 들이고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2장 법문으로 내게 온 복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면 그 힘과 복이 그 사람에게 옮겨간다. 참 무서우면서도 정직한 말씀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아무런 노력이나 희생 없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순간 그 일을 통해 길러졌을 나의 역량과 그 결과로 따라올 복덕까지 모두 상대의 몫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힘과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남에게 미루기보다 기꺼이 내 손으로 해내야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2장 어리석은 우리 중생, 성가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 성가 85장 스승님 가르치심.

우리는 가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이들을 보며 막연히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수고로움을 견뎌냈는지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남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그 수고로움. 세상에 그런 땀방울 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은 없는 법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서 무심코 동료에게 미뤄버린 순간 그 사소한 업무가 결국 그 사람의 실력과 성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나보다 앞서 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남에게 넘겨준 그 모든 기회의 조각들이 모여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든 건 아닐까요? 씨를 뿌리지 않은 논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듯이 삶의 결실을 원한다면 그 과정에 담긴 수고를 외면해선 안 될 겁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뤄둔 채 그 사람에게 옮겨가 활짝 피어난 힘과 복을 부러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응준 교무의 빈손으로 왔다가, 전낙원의 기도, 졸 오스트로퍼의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만났지요.

내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면 그 힘과 복이 그 사람에게 옮겨간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번거로운 마음이 앞서서 슬그머니 남에게 미루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내가 져야 할 짐을 기꺼이 짊어지지 않는다면 그 일을 통해 길러졌을 나만의 단단한 저력과 결실 역시 얻지 못할 겁니다. 조금 힘들고 귀찮더라도 나에게 온 일을 스스로 묵묵히 해낼 때 비로소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성취가 온전히 내 삶의 실력이 됩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몫을 기꺼이 감당하며 그 수고로움 속에서 나날이 깊어지고 발전하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해어머니 끝곡으로 박은환의 성취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선의 정문으로. 그러나 차 비록 숫자 수상문 정해는 이것이 수상문 정해라. 수상문 정해는 점수문 가운데 하이란 금기가 행하는 바다. 도노할 점수할 때 점수문 가운데 하이란 금기, 금기가 좀 부족한 금기에서 행하는 바이라. 이것이 오면 이렇게 대치하고 저걸 저렇게 대치하는 것이 대치문 가운데

0: 이것을 알지만 빠를 못할 때는 어떤 것을 가서 내가 대신 넣어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또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인연이 저렇게 선악 경계가 왔으니까 내가 그걸 따라가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자꾸 대치하는 거죠. 대치하는 공부하는 분 가운데 불검이라 가히 없지 못할지라. 이게 항상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열한 경계는 대치하는 공을 많이 드려야 돼요. 선악 경계가 왔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공을 드려야 되고 또 그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 공을 드려야 돼요. 그런 것이 점수 하열한 근기의 점수문 가운데에는 반드시 없지 않는 것이다. 네, 그걸 설명할 만약에 이 돈은 흔들도 자예요. 흔들다. 흔들도. 거는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 거. 거서 이렇게 들은다. 치성즉. 내가 안에서 흔들려가지고 일어나. 무엇이든 요란한 마음이 막 일어나. 화가 나든지 무엇이든 일어나. 그것이 치성즉. 이게 치성. 이거 아주 무성하다는 얘기고, 불사를 친가 해도 그렇게 해서 많이 일어나는 게, 불꽃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즉, 어떤 그 아까 선악 경계가 오는데 그 경계에서 내 속에서 그것이 왔는데 만약에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흔들흔들 내 마음이 오장이 이렇게 뒤집어졌어. 그런 것이 막 부글부글 일어나. 화가 나든지 뭐가 나. 그것이 막 꽉 차서 우리가 이제 성이 화가 많이 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먼저 어떻게 하냐면 정문으로 정을 해야 된다. 수양 연구 출세 수양. 수양하는 문으로 수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 칭리 섭산하여 신불 수연하여 개호 본적해하고 야 혼침이 우다즉 차이 해문으로 택법 관공하여 조가 모여하여 개호 본직해할지니. 네, 칭리 섭산 아까 이제 그렇게 치성 불같이 일어나면 칭이 가르칠 자 뭐 그런 아니 가르치는 칭한다 무엇을 이렇게 말한다 그런 뜻이죠. 이치를 하나 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어날 때는 어떤 이치를 가지고 할 거냐 그런 이치를 하나 딱 내가 대서 섭산 수섭 이거 거둬들여서 흩어진 것을 거둬들여 아까 마음이 경계가 왔는데 내가 마음이 도가 일어나 속에서 막 뒤집어져 일어나 치성회를 할 때는 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치를 어떤 이치를 하나 내가 그 딱 정해가지고 가리켜서 그 이치를 가리켜가지고 흩어진 것을 모아 섭은 이렇게 거둘 섭이에요. 그래서 흩어질 산 거둔다 거둘 섭이고 흩어질 산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일어나 흔들흔들 했던 그 마음 흩어진 마음을 딱 거둬 뭘 아까 정의 마음으로 정의 마음은 이제 그 입정할 때 그 정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운을 가라앉힌다는 생각이죠. 마음을 모은다는 생각이죠. 흩어진 마음을 모은다는 생각이에요. 산란한 마음을 우리가 입정하실 때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입정합니다. 그러잖아요. 흩어졌어. 산란을 막 속에서 우라가 침을 오르는 흩어진 것을 딱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정으로써 거두어들여. 그래서 거두어들이면서 마음이 그 인연을 따를 인연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대치를 해야 되죠. 우리가 불이 나면 물로 끄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그걸 끄잖아요. 빨래를 하면 비누를 가지고 빨래를 하듯이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인연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고 따라가지 아니해서 합한다. 본래 근본적으로 고유한 본래 고요한 자리에 합해져. 근데 자꾸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정을 자꾸 가라앉히고 마음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근본적으로 공정영지한 자리, 공적한 그 본래의 공적한 자리까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혼침이 혼은 혼몽하다, 뭐 어두울 혼 그럴죠. 침은 빠질 침이에요. 빠지다. 혼을 어둡다, 뭐, 그런 뜻이. 어두울 혼이죠, 어두울. 어두운 것에 빠져 있으면, 더욱, 차이해문, 더욱 그 어둠이 많이 빠져 있을 때는, 다음으로 차이해문으로, 더욱이, 다음은, 아까 이거 정으로 본적한 뒤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해문으로, 지혜의 문으로 써, 이렇게 밝은 어두움에 혼침에 빠지거든. 우리 혼침 본래 이제 혼몽하고 잠에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빠지면 우다즉 차의 해문으로 지혜의 문으로 택법 관공하야. 택은 그 선택하다 아니 법을 택하고 공을 관해. 법을 택해서 관공을 관해. 아까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텅 빈 자리, 본 여기 자리에 가가지고 법을 택해서 공을 관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그런 법을 딱 집어들어서 조호, 조감무여. 비춰, 돌아보고, 비춰보고, 돌아보고. 이건 살필 감, 돌아볼 감 그러거든요. 의혹이, 아무런 의혹이 없는 자리를 비춰보고, 돌아보고 해서 개워본지. 여기는 합하는데 본래의 지혜.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음으로 영지라고 얘기는 하는데 공적 영지 그 자리에 돌아가게 한다. 우리가 본래 자리를 돌아가야 되는데 본래 자리에 돌아가는데 인연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래 고요한 자리에 가고 그 다음에 혼침 어두워질 때는 지혜의 문으로 비춰보고 살펴봐서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본래지. 우리가 경계 속에 살 때 선악 경계 또는 어떤 경계 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흔들려고 많이 화가 나고 막 이렇게 그 화가 많이 날 때는 자기가 살펴보면 이렇게 무엇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정으로 딱 돌리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나오는 것이 자꾸 살펴보면 아 내가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되지 하는 거 있어요.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되지라는 것이 이제 무혹, 초감 무혹인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스승님의 저희들이 이제 진리를 다 부를 때는 서원, 그 스승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내는 것이 내가 갈 서원에 맞는 일이냐.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나 스승님들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거냐. 내가 만약 이 경계에 이런 마음을 낼 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과연 잘했다고 하실 거냐 아니면 꾸중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 우리가 되게 다 하거든요. 이것이 바른 것이 바르냐 틀리냐를 고르는 것은 이것이 지혜의 문 지혜를 깨치기 전에는 이런 마음으로 취사의 대중을 저희들이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그 자리를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이 가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정하고 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로 있는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같은 것 같아요. 정의 크기에 따라서 해가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의 힘이 수양의 힘, 정의 힘이 많은 걸 힘이 많은 힘으로 알고 싶은 걸 두드리면 크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약하면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리 이렇게 강의하고 또 제가 알고 싶은 거 궁금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편한 마음으로 많이 고요한 생각을 많이 하고 수양도 하고 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그렇게 경계가 크게 흔들릴 일 없이 쭉 살아오면서 지혜를 연마하면 이것이 내가 생각 안 했던 것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열리는 것하고 솟고 그래 솟아나 지혜가 열리고 솟는 것은 정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큰 지혜를 얻고 큰 지혜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정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정의 힘을 많이 쌓았을 때 큰 지혜가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대종사님께서도 그 7세부터 의심을 하셨지만 마지막 5년을 이 무엇을 할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모았던 그 정력, 그 힘으로 대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부처님도 6년 설산했는데 거기서 앉아서 다른 데 가면서 선정하는 데 가서 뭐 고향하는 데 가서 하셨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6년 설산해서 딱 앉아서 정하신 것이 대각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이제 매일 일하면서 선하고 선하면서 일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얻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도 선의힘을 아까 그 경계를 당긴 경계 따라가지 말고 정을 자꾸 세우는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지혜가 크기가 달라진다. 이것은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그 느껴보셔야 아 여기서 선이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이 종이 있는데 종을 작은 종은 작은 종체를 치고 큰 종은 큰 종체를 치는데 그 대각전의 정도 보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신년에 이제 네 명이 이렇게 종국사님 모시고 종을 쳐봤는데 그것이 힘이 딱 맞아가지고 딱 치면 소리가 탁 나는데 그 정의 그 힘이 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두고 보면 강의하기 전에 많이 쉬고 스스로 마음을 많이 잡고 하면 강의 중간에도 새로운 생각이 툭 터져 아까 열리고 솟아 툭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이 공부를 했어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정한 마음을 받아 많이 돌아다니고 산란한 경기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아무리 내가 놀려고 해도 덜 놓아져가지고 있던 것도 이렇게 닫혀가지고 잘 안 열려요. 그리고 그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과 해는 본적에 들어가고 본지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본적이 얼마만큼 들었냐에 따라서 본지가 달라집니다. 두 개가 하나가 손바닥에 뭐 앞뒤라고 그러고 또 그 대중사님께서 사막을 병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막 병진이에요. 하나 더 보태면 실행. 실행을 그렇게 아까 제가 해봤잖아요. 정을 이렇게 오고 저렇게 해보고 또 경계에 많이 시달려보고 그렇게 해서 해를 하니까 안 된다. 그것이 실행의 허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개정해가 병진될 때 실행도 해보고 그것이 안 된다는 제가 알잖아요. 아 강의를 하는데 안 되네. 강의를 하니까 소사다네. 그렇게 그것을 아는 것이 실행이거든요. 그런 실행 속에서 정과 해가 이것이 아울러지는 것이고 그걸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는 아르니까 이것이 사막이 병진됐을 때 지혜가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치고 그래서 진짜 지혜는 어른들이 말씀을 소산하고 열리고 깨치고 그렇게 지혜가 솟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이 솟는다고 나는 지혜는 솟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반야의 지혜는 지혜 그 선을 많이 하고 정을 많이 해서 솟아나는 쳤을 때 의무를 딱 가질 때 딱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열리면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공부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해보시면 재미가 있는데 이제 그 선을 그리면 언제 그렇게 많이 하냐 저도 많이 못하는데 선을 그러면 언제 하는 거냐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1분 1분 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하면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체육관에 가서 그 이런 포즈를 가지고 하고 또 뭐 엎드려 뻗쳐를 하든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24시간 중에 1분 5분 10분밖에 안 해도 계속하면 그것이 쌓이잖아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법회 시간에 1분 잠깐 입장하고 나무함에 탑으로 한번 잠깐 하고 이런 상성을 한두 번 외운 것도 그것이 절대로 힘이 모아지니까 어디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마음을 모으고 하면 그건 힘이 쌓이는 것이야. 그런 힘이 쌓여서 지혜를 열어가는 것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정으로 치호 난상하고 이 해로 치호 무기하여 동정상이 망하며 대치공이 종하면 즉 대경이 염념 규정하고 앞에서 정과 해에 대해서 대치하는 공부 말씀을 드렸는데 정으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정으로 다스린다. 다스릴 짓자 어지러울 난이죠. 어지러울 생각. 그 입정하는 마음, 정하는 마음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려. 입정하자 그러면 고요한 마음을 갖자 그렇게 하니까 정으로 어지러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정전에 좌선법, 염불법이 있는데 마음이 많이 산란할 때는 염불로 먼저 산란한 마음을 다스려서 조금 잠잠해지면 그다음부터 선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불로서 먼저 어려움을 다스리고 다음에 선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이 흩어지고 요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요란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날 경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해로 지혜로 공정령 지혜로 다스린다. 뭘? 무기. 무기는 아까 혼침으로 혼침이 일어날 때 그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무기는 혼침과 비슷한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멍한 거예요. 멍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많이 혼란스럽지도 않은데 멍은 있는 상황. 이 생각이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상황이 무기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물진물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그렇게 빠져서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일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돌아온 세상을 보셨는데 이제 그래서 그 무기, 혼침, 어둡고 아무 생각이 없고 의욕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을 때 그런 것은 지혜로 이렇게 다스린다. 그런 말씀이죠. 지혜로 다스리는 거는 이제 본래 그 밝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많이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무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동과 정의 모양,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동정상이 망하니까 동하는 것은 동할 때는 동하는 마음만 있고 정할 때는 정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동할 때는 동할 때대로 정으로 다스리고 지혜를 다스리고 정할 때는 정할 때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동하고 있다 내가 정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동화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다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정이 따로 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할 때도 공부하는 마음이 있고 정할 때도 공부하는 마음이 있어서 동과 정을 하고 그것이 구별이 딱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 동합니다. 일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동과정이 망했다는 것은 동과정이 따로 구별되지 않았다는 그래서 일이 있으면 이런 대로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그 정과 일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없고 없이 대치공 대치하는 공이 이거 마칠종자잖아요. 마칠 끝마친다. 마칠종자니까 동과정이 따로 구별이 없고 아, 내가 통할 때 정으로 어지럽고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고 또 무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생긴 것을 또 다스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공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끝나면 곧 그렇게 되면 곧 대경 경계를 대하는 것이 생각이 귀종 돌아갈 귀차 돌아갈 귀 그리고 귀입을 양족전 그러면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한다. 귀법 이욕전 그러면 법으로 돌아가 의지한다. 그렇게 돌아갈 귀자. 근본으로도 생각이 통할 때는 통할 때대로 생각을 하면 근본으로 가고 본래 공적한 자리, 본래 지혜스러운 자리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요. 이 근본은 공정영지의 자리죠. 공정영지의 자리 가니까 경계를 대하면 요란해졌다 그러면 공적한 마음을 딱 찾고 아무 생각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 이 영지의 마음이 돌이켜서 대치하는 공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스스로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지 우연히 심심 계도하야 임은 쌍수하야 방위 무사인이니 약여시 즉 진가위 정해 등지하야 명견 불성자야 아니라 우연히 웃자는 이것이 이게 만나 붙자고 만나다 어리석을 붙자는 이후에다 마음심을 쓰면 이게 어리석을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때 그때 어리석을 붙자고 마음심자를 쓰고 짜고 붙자는 똑같은 글자를 쓰는데 이렇게 쓰면 짝짝꿍이다 짜고 붙자 근심우는 똑같이 우는 마음심자 이거 우 근심우 이 근심우에다 옆에 인변을 쓰면 우등상할 때 뛰어난 우자 뛰어나다 할 때, 우등상할 때 뛰어나다. 성씨할 때 성. 운임금 할 때 그렇게 쓰는 게 성씨 운을 이렇게 써. 우자가 어리석은 비슷한 우자가 많이 있습니다. 인연을 만나면 마음이 도의 앞에. 인연은 어떤 인연?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선악 경계. 선한 경계든지 악한 경계든지 어떤 경계든지 만날 때가 말이야. 어떤 인연을 만나든 사람이든지 경계든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걸 만날 때 마음이 도에 합해. 근데 이 마음이 도에 합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도에 합하는 건데 이걸 도에 어떻게 합할까 그랬는데 어떤 과학자 교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우주에는 파동 파동이라는 원리가 있대요. 파동 원리. 파동 원리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 역학이라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주는 모든 것이 파동이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달도 차오면 기울고, 기울면 또 차고, 한 달에도 그렇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우리가 몸의 피도 깨끗한 피가 돌아서 맑은 나쁜 피가 되고, 또 그것이 또 돌아서 깨끗해지고, 나쁜 피는 또 걸러내고, 또 깨끗한 피로 오고, 모든 것이 낮이 되면 밤이 되고, 밤이 오면 밤이 가면 낮이고, 그래서 이상 모든 일치는 파동이래요. 그러면 이제 심심이 도에 돈 경계를 만날 때, 경계를 만날 때 마음이 도협한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1: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6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관문에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관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당황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연차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운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도 빈 마음으로서 화하며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예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3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0: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한 코리의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기 1943년 대종사 열반을 보름 앞둔 5월 16일 예회에 대중에게 설법하시기를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되어 가는 것과 같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 힘쓰지 말고 형상 없는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는 데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내세에 그 사사로운 욕심을 잃을 수는 있으나 소양이 어두워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말씀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재관이 묻기를 무엇이 천도의 가장 큰 요건이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서원 일심과 청정 일념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것이 서원이며 어떻게 하여야 청정해지나이까. 답하시기를 욕심을 떠나 마음을 발언함이 서원이요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해지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살므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견디게 한 건 결국 누군가 나를 믿어준 마음이었다. 최은영 작가의 문장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보내는 무조건적인 응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곤 하지요. 그 든든한 응원이 5월엔 더 넓고 풍성해지는 느낌입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몸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첫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15장입니다. 공부나 사업이나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고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나니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삼세를 통하여 이 공부만이 영원히 제도받는 길인 것을 자신하고 하기 싫으나 하고 싶으나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간에 꾸준히 힘을 쌓아가는 것이요.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스승이나 남의 이목에 끌려 마지못해 하는 공부며 사업계에서도 공중의 소유를 내 것같이 알뜰히 아끼고 교중의 권속을 가족같이 알뜰히 챙기며 교중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고 교중의 낙을 자기의 낙으로 삼아서 이해와 고락을 교단과 같이 하는 것이 주인의 사업이요. 교중의 재물이 소모되고 교중의 명예가 손상되어도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건성으로 대하며 약간의 공이 있으면 상만 남아서 불평이나 하고 남이 알아주는 것이나 헤아리는 것은 머슴의 사업이니라. 주인은 알뜰하고 상이 없기 때문에 알뜰하고 국한 없는 공이 돌아오나니 주인의 공부와 주인의 사업을 꾸준히 계속하면 마침내 시방세계가 오가의 소유인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 회상의 큰 주인이 되나니라.

사업이나 주인의 심경으로 해야 회상의 큰 주인이 되는 것이겠지요.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A장조 2악장 듣고 계십니다. 데이비 쉐프린 클라리넷 연주, 에머슨 스트링 퀄텟의 협연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이 풀어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줄 수 있나니라. 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상극의 마음이 화를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고 상생의 마음이 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0장과 3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거나 사소한 일에도 정성을 들이며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하거나 쉬면서 하기도 합니다.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면 결코 큰일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일이 맡겨져도 잘 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일도 잘한다고 했죠. 늘 마음에 공들이며 작은 일에도 온 힘과 정성을 기울이는 우리 원흥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4장 좌선법 좌선의 요지.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 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 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 즉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에 수기를 태우고 정신에 광명을 덮을지니,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근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근을 운전했으면 온 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 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부득이 당연한 일에 육근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이어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니라. 좌선의 방법. 좌선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아무라도 행할 수 있나니, 자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추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며 뇌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하라.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나, 정신 기운이 상쾌하여 눈을 감아도 수마에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하여 보라. 입은 항상 다물지며 공부를 오래하여 수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요나란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하여 나올지니,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리라.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질지니,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거든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거든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의 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있으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나니,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으며,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나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며 낙망하지 말라.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과 같이 가려워지는 수가 혹 있나니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라 삼가 긁고 만지지 말라.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말며 혹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하여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이 강거하라. 이상과 같이 오래오래 계속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처소를 잊고 오직 원적 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심락을 누리게 되리라.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열 가지 이익이 있나니 경거 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단전주의 필요.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여 모든 생각을 제거함이 예로부터의 통례이니 그러므로 각각 그 주장과 방편을 따라 그 주하는 법이 실로 많으나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나니라. 또한 이 단전주는 좌선에만 기뇨할 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극히 기뇨한 법이라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조화되어 몸에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원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위생상으로나 실로 일거 양득하는 법이니라. 가나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혹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하나 가나선은 사람을 따라 임시의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니 만일 화두만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고 또한 화두에 근본적으로 의심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선의 취미를 잘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좌선하는 시간과 의두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지녀성을 체득할 수 있나니라.

네, 워물교 정전 수행편 좌선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84장 연불 좌선가 한마음 한소리로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8.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염나국과 명부사자를 아는가? 염나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곧 자기 집 울타리 아니며 명부사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곧 자기의 권속이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보통 사람은 이 생에 얽힌 권속의 정해로 인하여 몸이 죽는 날에 영이 멀리 뜨지 못하고 도로 자기 집 울 안에 떨어져서 인도 수생의 기회가 없으면 혹은 그 집의 가축도 되며 혹은 그 집안의 곤충류의 몸을 받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예로부터 재불조사가 다 착없이 가며 착없이 행하라고 권장하신 것은 그리하여야 능히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소에 착없는 공부를 많이 익히고 닦을지니 재색 명리와 처자와 권속이며 의식주 등에 착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앞에서 없어지면 그 괴로움과 근심이 보통에 비하여 훨씬 더할 것이라. 곧 현실의 지옥 생활이며 죽어갈 때에도 또한 그 착심에 끌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제업의 바다에 빠지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리요. 2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래 사람들이 혹 좋은 묘터를 미리 잡아놓고 거기에 자기가 묻히리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는 수가 더러 있으나 그러한 사람은 명을 마치는 찰나에 영식이 바로 그 터로 가게 되어 그 주위에 인도 수생의 길이 없으면 부지중 악도에 떨어져서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렵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리요. 21. 한 제자 무슨 일에 대종사의 명령하심을 어기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려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그대의 고집을 세우면 큰 일에도 고집을 세울 것이니 그러한다면 모든 일을 다 그대의 주견대로 행하여 결국은 나의 제도나 천도를 받지 못할지라. 제도와 천도를 받지 못할 때에는 내 비록 그대를 구원하고자 하나 어찌할 수 없으리라. 22.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세간의 모든 애착과 탐착을 여의고 매일매일 법설을 들어 정신을 맑히고 정력을 얻어나가면 자신의 천도만 될 뿐 아니라 그 법력이 허공법계에 사무쳐서 이 주위에 살고 있는 미물 곤충까지도 부지중 천도가 될 수 있나니 비하건대 태양 광선이 눈과 얼음을 녹히려는 마음이 없이 무심히 비치건만은 눈과 얼음이 자연 녹아지듯이 사심잡념이 없는 도인들의 법력에는 범부 중생의 업장이 부지중에 또한 녹아지기도 하나니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 가운데는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나니 하늘 사람은 항시 욕심이 단박하고 생각이 고상하여 맑은 기운이 위로 오르는 사람이요 땅 사람은 항상 욕심이 치성하고 생각이 비열하여 탁한 기운이 아래로 처지는 사람이라. 이것이 곧 선도와 악도의 갈림길이니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각기 마음을 반성하여 보면 자기는 어느 사람이며 장차 어찌 될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18장에서 23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고우리의 노래 하늘사람 땅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54 말씀하시기를 사은이 모두 우리의 복전이로 돼 불보살들은 국한 없는 세계에 공변된 밭에 세세생생 교화의 종자를 심으시어 사생의 자부요 삼계의 도사가 되시나 범부들은 국한 있는 사사로운 밭에 이욕의 종자를 심어 평생 골몰하되 마침내 별 공효가 남지 않으며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마음밭 농사에 세세생생 공을 들이시어 미래세상 영원히 무루의 복락과 무량한 해를 얻으시나 범부들은 재생명리 등 형상 있는 일에만 공을 들이므로 공을 들일 때에는 실효가 있는 듯하나 떠날 때에는 허망하나니라. 55.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56. 조 전권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과수도 종자가 좋고 땅을 잘 만나고 우로지택이 고르고 사람의 적공이 잘 들어야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훌륭한 인격을 완성하면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되나니라. 사람은 습관성이 종자가 되나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게 태어나는 것은 익힌 바 습관의 종자가 각각 다른 까닭이라. 그대들은 각자 각자가 좋은 습관을 들여서 좋은 종자를 장만하기에 힘쓰라. 사람의 땅은 부모, 형제, 사후 등과 회상의 인연이니 이러한 인연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잘못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거나 옳은 일을 하려 할 때에 반대하고 막거나 설사 그렇지 아니하여도 서원의 종자를 심을 때에 정법 회상이 아니면 좋은 싹을 바라지 못하고 말 것이니 그대들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맺는 데에 전력하라. 사람의 우로는 곧 법의 우로니 자주 성경 현전을 보고 이상 사후의 법설도 들어야 마음에 좋은 싹이 잘 자라서 항상 진보할 수 있을 것인즉 그대들은 종종 법의 우로를 잘 받으라. 인격 완성에 있어서 인공이란 곧 자기의 공력이니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졌고 좋은 인연을 만났고 또 좋은 법설을 들었다 하더라도 각자의 적공과 능력이 들지 않고는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법무가 변하여 부처가 될 때까지 각자 각자가 하나하나 실지의 공을 쌓아야만 성불세중하는 큰 인격을 이루게 되나니라.
57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세 딸을 출가시키며 벼 한 말씩을 주어 보냈는데 몇 해 후에 살펴보니 한 딸은 바로 식량으로 소비하고 가난하게 살며 한 딸은 기념삼아 달아메어두고 그대로 살며 한 딸은 그것으로 종자를 삼아 많은 농사를 지어 잘 살더라는 이야기와 같이 사람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복과 해의 종자를 다 가지고 나왔으나 과거에 지어놓은 복과 해를 다 소비만 하여 없애버리고 빈천하고 무식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신하여 방탕은 아니하나 새로운 복과 해는 닦을 줄 모르고 늘 한 모양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복과 해를 장만하여 삼대력을 키우며 복도 그 일부만을 수용하고 그 대부분을 정당한 사업에 써서 그 복이 더욱 쌓이게 하는 사람도 있나니 자기가 타고난 복이라도 남용을 하거나 허비만 하면 복을 덜어 앞길이 볼 것 없는 것이요 심신의 수고와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당한 공부 사업에 힘쓰는 이는 해복이 항상 유여하나니라. 58.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지엽 같고 견성성불은 그 근본이니 근본에 힘을 쓴즉 지엽은 자연히 무성하나 지엽에 힘을 쓴즉 근본은 자연 말라지나니라. 신통은 성현의 말변지사이므로 대종사께서도 회상을 공개하신 후에는 이를 엄금하시고 오직 인도상 요법을 주체삼아 중생을 제도하시되 일용범절과 평범한 도로서 하시었나니 이것이 무상대도니라.

0: 네, 정산종사법 무본편 54장에서 58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79장 오늘도 도를 닦자 일상수행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33. 대산종사. 원기 59년 8월 천도교 중앙총부를 답방하고 말씀하시기를 소태산 대종사께서 수운 대신사를 큰 선각자라고 하셨고 귀 교단과는 늘 심월 상조하고 있습니다. 수운 대신사께서 밝혀주신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라는 가르침은 종교계를 크게 깨우치셨으며 전 인류가 받들어 실천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운 대신사의 가르침인 성경신 본문을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성은 늘 한결같이 정성스럽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살자는 뜻이니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들어 지극히 정성스럽고 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경은 늘 한결같이 공경하고 조심하며 살자는 뜻이니 내가 먼저 공경의 도를 베풀 때 밖으로부터 공경과 복락의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정법을 늘 한결같이 믿고 체받는 마음으로 살자는 뜻이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믿음이 바탕되어야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영생을 통해 참다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전성과 후성이 서로 이어 전하는 신법이라 오래 계속하면 자연히 무량한 복록과 수명과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두 교단부터 가까운 형제로서 융화하고 나아가 세계 종교의 화합과 전 인류의 평화가 이룩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현무경에 천지의 허물을 받음이 선의 포태라 함은 선은 도교를 말함이요 포태는 단전주 선법을 말함이라. 이는 과거 음시대 최고의 정신수양법으로 노자께서도 80년을 선지 포태하셨다는 뜻이니라. 또한 천지의 정멸을 받음이 불의 양생이라 함은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나는 대적광전, 즉 천지의 정멸을 받아

35. 대산종사. 원기 64년 7월 천도교 용담성지를 참배하고 말씀하시기를, 성현들은 혼자 다니지 않고 앞뒤로 발맞춰 다니므로 수은 대신사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해월신사께서 그 법을 이으셨나니, 두 분의 신의와 정의는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 같으니라. 수은 대신사와 해월신사를 이 땅에 내시고 대종사와 정산종사를 내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이 나라에 복조가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대종사 일이 수은 대신사 일이요 부처님 일이며, 부처님 일이 수은 대신사 일이요 대종사 일이므로 천도교만 5만 년 운수 받는다 하지 말고 원불교가 잘 되는 것이 천도교가 잘 되는 것으로 알아야 대신사와 대종사의 행적을 만대에 꿰뚫어보게 되리라. 우리 모두가 동귀일체이므로 이 어른을 숭배하고 이 성지를 참배하나니, 우리가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라도 이 땅에 세계 종교연합기구를 탄생시키고 세계 훈련장소를 만드는 것이 수은 대신사와 해월신사의 뜻이요 대종사와 정산종사의 뜻이요 공자와 노자와 부처님과 예수님의 뜻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그 뒤에 말이죠. 기도 다 마치시고 대종사님께서 불교 절을 가십니다. 가시는데 첫 가신 절이 제가 전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어딜 가십니까? 김제 금산사. 금산사 가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거기서 지금 그 위에 그 이제 미륵전 옆에 말이죠. 그 위에 거기서 지금 이제 일교님 계시다 그랬죠? 그렇게 계시면서 스님이 하나 혼절하니까 십자 그려가지고 깨어나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였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한 금산사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집신을 삼고 계셨다. 제가 이제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금산사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다음 불교를요. 절을요. 월명암 가시죠. 예. 월명암 이제 변산 안 들어가십니까? 기도 마치시고 월명암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월명암은 또 왜 가시는가 하면요. 월명암이 누구의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까? 부설거사. 부설거사. 부설거사의 딸이 뭔가 하면요. 월명이죠. 그렇게 그게 월명암이에요. 그것이 지금 뭔가 변산에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신 거예요. 그 월명암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월명암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하산을 하시죠. 해갖고 어디로 가십니까? 실상초당. 그래서 실상초당을 가시죠. 그래서 실상초당에서 뭐 하셨다 그랬죠? 교광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삼학팔조 사원사의 교광을 실상초당에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당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석도암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석도암에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석도암에 계실 때 조선불교 혁신론의 초안을 거기서 만드셨다 이 말이죠.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지금 저 총부의 도치원 지금 이제 이쪽 익산으로 이제 나오시거든요. 익산으로 나오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불법 연구의 취지 규약이 이제 이렇게 취지 규약이 아니라 조선불교 혁신론이 이제 탄생을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조선불교 혁신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그 살펴봅시다요. 이제 어찌 되는가 하면 조선불교 그래서 이제 1935년에 발간된 소태산 대종사님의 여섯 번째 저술이다. 그 이제 여섯 번째 저술을 제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이 구성은요. 이 조선불교 혁신론의 구성은요. 총론과 서문. 처음에는 총론과 서문이 나옵니다. 총론과 서문이 조선불교 혁신론에 내가 왜 이거를 쓴다 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론과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전체는 뭐로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장. 7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거죠. 조선불교 혁신론이 7장. 1장, 2장, 3장 이렇게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7장으로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보셨던 그 당시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현실의 세계를 깨달음의 입장에서 직시하시는 거예요. 불교가 지금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직시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쭉 밝히고, 지금 현재의 불교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 지금 쭉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을 밝히시거든요. 그래서 이 밝히신 내용이 말이죠. 서품으로 이제 대종경에서는 서품으로 옮겨져 왔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제가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은 서품 전체가 지금 다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총론에서 지금 제시하는 내용은 이제 뭔가 하면요. 새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불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 시대 요청.
이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니까. 이게 이제, 이것이 말이야. 부흥해야 된다. 부흥하는 불교로 다시 혁신하지 않으면은 불교는 안 된다. 하는 그 당신의 그, 이제 포부를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이제 계시는데요. 그러면은요. 불법은 원래 처음에 이제 그때만도 본래는 뛰어났다 그랬었죠.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뛰어난 법이었다 이렇게 지금 금강경을 보시고 지금 판단을 하셨잖아요. 하셨지만도 현재에 남아 있는 이 불법 가지고는 불교 가지고 아니 불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 가지고는 안 된다. 불법과 불교는 다릅니다. 불법을 주최한 종단이 불교 아닙니까? 근데 종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 불교를 볼 때 이 종단으로 가지고는 말이죠. 앞으로의 미래의 시대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을 대종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셨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조선불교 혁신론을 이제 쓰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뭐가 드는가 하면요. 법 자체 법하고요. 법은요. 법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은 반드시 뭐가 따르는가 하면 제도와 운영. 이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도와 운영이 법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 법은 죽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죽은 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도와 운영은 좋은데 법이 없으면은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법과 제도와 운영은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태난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의 경계에서 볼 때 법은 최고의 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실현하는 제도와 운영은 이게 아니에요. 아니니까는 혁신을 해야 된다 하는 당신의 포부를 여기다 조선불교 혁신론에다가 이렇게 밝히고 그것이 말이죠. 서품 전체 이제 후반부를 다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이것을 이제 문제점을 밝히시는데요. 자, 제 그러면 이제 장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지금 몇 장이라고 했어요? 7장으로 구성됐다 그랬죠? 제 1장. 제 1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조선불교 혁신론의 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일정의 내용을. 이제, 그 조선사회 불법에 대한 이해. 조선사회. 조선사회는 뭐가 주체가 됐습니까? 유교죠? 유교. 참, 그러니까요. 그게 불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들어왔잖아요? 삼국시대 들어갔고는요, 지금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천년 동안을 말이죠, 불교가 주가 됐잖아요. 됐지만도, 조선이 개국하면서 뭐로 바뀐가 하면 주체를 뭐로 바꿉니까? 유교로 바꾸죠? 육아로 지금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아로 바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대접받고 있는 불교를 깨달음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교 그대로 갖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 그걸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이때는 이게 이제 이게 뭔가 막 엄청 천대를 받았다 이 말이죠. 불교가요. 제가 이제 그 예를 지금 지난번에도 다 들었죠. 불교가 왜 천대를 받는가. 그래서 조선 불교는요. 근본 정신은 이해를 못해요. 근본 정신인 이 법은 이해를 못한다 말이죠. 불교의 근본 정신은 이해를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제도와 이 운영 이런 것 자체는 말이죠. 지금 완전히 천대받는 그와 같은 불교로 전락해버렸다 하는 것을 일장에서 지적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런 이제 지적을 여기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랬어요. 이제, 그, 지금 또, 이렇게 이제 1장에서 하시고, 2장은요,
2장에서 뭐를 이제 조선불교를 이제 지적을 지금 하시는가만요. 성녀들의 생활. 생활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녀들을 어떻게 살고 있다 하는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뭔가 하면 성녀들은 어떻게 삽니까? 출세간. 출세간 그러죠. 출세간. 세간을 벗어났다 이 말이죠. 출세간. 그래서 성녀들의 생활은 완전히 세상을 벗어나 버려갖고 산중에서 도만 닦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의 진면목이 드러나겠느냐 하는 것을 제2장에서 음원가면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죠. 이렇게 지금 이제 2장을 지금 이제 2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시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은 성중성이다 그러셨죠. 성인 중에 성인이다 이 말 아닙니까? 성중성의 내신 그 불법이 이 성녀들의 생활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돼 있다. 성녀들은 완전히 출세갔네요. 그래서 세간을 벗어나 가지고 성중성인 그 불법이 실현이 되질 않는다 하는 것을 아주 정당하게 지적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하면 나는 이 불법이 출세간이 아니라 세간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현하는 그런 불법을 만들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이 이 속에 담겨 있겠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제2장의 지금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장. 3장은 이제 어떻게 지금 뭐를 지금 하시면 석존의 지혜와 능력 이걸 쭉 밝히시는 거예요. 이 불교를 내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셨고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 이걸 밝히는 것은 왜 밝히시는가 하면요, 이 석존의 지혜와 능력이 현재 조선불교에서는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불교로 전락해 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살아 이틀 살아 이제 이게 한 달 두 달 금방 가네요. 세월 빠르죠. 그래서 세월은 유수 같다 그러죠. 그거 금방 가요. 이렇게 살면은 자기가 사는 어떤 삶의 패턴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거기에 젖어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자기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도 삶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과 이념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법이죠. 그렇죠. 이런 불교로 전락해 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지금 지적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3장에서 이제 이렇게 밝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은요. 이제 뭐라고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4장의 내용을요. 이제 요약하면요.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4장은요.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자,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불교가 어디서 났습니까? 인도에서 났죠. 또 어디를 통해 들어왔습니까? 중국을 통해 들어왔죠. 그러니까요. 바깥의 불교를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실정, 그러니까 조선에 지금 우리 국민과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적합한 그런 그 불교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혁신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방의 불교 그대로를 우리가 모방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화시켜가지고 이게 말이죠.
그냥 우리가 모방하는 거하고 자기가 만들어 갖고 실천하는 거하고 다르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경계에 항상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삼학의 대종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삼학을 비유해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나침반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나침반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삼학의 대종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 나가기가 어렵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유난히 잠이 깨지 않는 그런 아침이 있어요. 분명히 머리론 이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걸 아는데 눈은 당최 떠지질 않고 몸은 누가 끌어내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한없이 처지는 그런 날. 진짜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이런 날은 일어나도 뭔가 개운치가 않은 게 아침 내내 찌뿌둥하기도 한데요. 오늘의 태양은 이미 떠올랐고 새로운 하루도 벌써 시작됐으니까요.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고 잠기운도 훌훌 털어내볼까요? 5월 12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오늘 첫 곡은 동해 했었네 전해드렸습니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우 뭐 뜬지 한참 된 것 같아요. 요새 해 엄청 일찍 떴더라고요. 오늘 아침은 찌뿌둥하지 않게 개운하게 좀 깨셨나요? 아침마다 그런 날이 있죠. 와 진짜 잠이 안 깬다. 알람이 울리는지도 모르게 마지막 알람에 호다다다다닥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날들 있잖아요. 요즘 제 주변에도 이런 피로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우리 특가족 가정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때 잠을 깰 수 있는 나만의 꿀팁이라든지 피로를 확 풀어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노하우 있으시다면 좋은 비법들 좀 저희랑 나눠주세요. 아침에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나도 피로하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아침마다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겨울은 겨울이라 그랬다고 치고 봄은 봄이라서 그런 걸까요? 사계절 내내 이유 없는 날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잠 깨서 일 자리를 털고 나오셔서 하루가 또 쨍하니 밝았으니까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보죠. 문드로님이 주말에는 30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던데요. 이제부터 여름 시작인가 봐요. 5월 중순에 30도라니 벌써부터 지친다 지쳐가 나옵니다 라고.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30도까지 오른다라는 예보가 나와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희도 막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여름이 오는 건가 이대로 여름으로 가는 건가 막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를 좀 무서워하니까 벌써부터 저도 문드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 이 여름이 5월부터 시작이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여름 피해 입으시는 분도 없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드신 분들도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무사히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매년 여름마다 걱정하는데 그래도 어느새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요. 4285님 제가 딱 어제 그랬어요. 하마터면 당일에 휴가 올릴 뻔. 아 오늘 진짜 엄청 피곤하셨구나 4285님.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있어요. 아 오늘 진짜 나가가지고 휴가 쓰고 들어올까 막 이런 그런 날이 있어요. 막 와 그 정도로 정말 도저히 막 다리에 힘 풀려서 버스나 지하철 타는데 무릎 꺾이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없으세요? 저 형이 앞에 서 있는데 무릎 꺾여서 앞에 분 무릎 찍은 적 있거든요 몇 번. 선체로 조는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아 4285님 다행히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때 일어나셨다고요. 그래요 오늘 파이팅 넘치게 어제 못한 것까지 파이팅 넘치게 한번 살아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으로 로켓처럼 빨리 쓱 배송해드리는 신청하고 왔자요 코너 준비해놓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배송 준비 딱 해놓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여러분의 얘기들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홍대광 눈부신 기억 디에이드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홍대광 눈부신 기억 디에이드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7시 17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0394님께서 연하시 광주예요. 여기는 지금 막 비가 시작됐어요. 모내기철에 가물었는데 반가운 비입니다.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0394님께는 오늘 내리기 시작한 비가 어쩌면 오늘의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모내기철에 가물어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 오늘 0394님께 필요한 만큼 그리고 밭작물 농작물에게 필요한 만큼 촉촉하게 좀 비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소소한 내 주변의 행복한 순간을 오늘 왜 이러죠? 행복한 순간을 발견해보고 기록해보는 시간 오늘도 아주 나이스 4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를 웃음짓게 만든 내 주변의 소소한 행복 이야기 감사 이야기들 저희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저희에게 마음껏 자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역시나 열어둘게요. 다영입니다. 넘버원 락스타.

다영 넘버원 록스타 스트레이 키즈의 잘하고 있어 두 곡을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이현우 비가 와요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레노.

엠플라잉의 피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2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여러분의 음악 택배 저희가 배송 준비 딱 해놓고 있습니다. 날씨가 궂어도 날씨가 화창해도 뭐 여러분이 피곤해도 저희는 뭐 변치 않고 배송 준비를 착착 해놓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들 평일 아침 7시 30분 전까지 세 곡 묶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2부 이 시간에 저희가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택해 주셨을지 잠시 후에 여러분도 함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5236님이요. 아침마다 피곤해 죽겠다. 잠이 안 깬다. 저희 남편이랑 딸내미 단골 레파토리네요. 그럴 때마다 전 그러니까 밤에 일찍 좀 자 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남편분이랑 따님께서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어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0512 고객님께서 요즘 봐야 할 드라마가 너무너무 많아서 일주일 내내 도파민 잔치 중이에요. 매일매일 너무 신나네요. 저의 이 텐션을 특가정에도 나누고 싶어요. 라며 보내주신 나연의 팝, 스테이시의 에이셉, 최애나의 캐치캐치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0512 고객님 신청곡 왓짜이.

신청곡 왔어요. 오늘은 0512님의 텐션을 나눠 가져왔습니다. 신청하신 나연의 팝, 스테이시의 에이셉, 최애나의 캐치캐치 두 곡의 노래를 함께 듣고 왔어요. 세 곡의 노래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은서 작가가 손가락을 세 개를 딱 들어올려서 무슨 소리지? 라고 한참 쳐다보다가 내가 두 곡이라고 했구나를 깨달게 됐네요.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좀 그러네요. 자, 잠시 호우경보에 대한 안내 말씀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전 7시 35분 전남 신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시고 물에 잠 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도로의 통행은 자제해주세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지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이에요. 신승훈, 사랑 어른이 되는 것 전해드리고 3부 준비해서 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권진아의 위로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2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랑 신나게 수다 떨어야 되는 날인데 오늘 제가 시작할 때부터 자꾸 헛말이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정을 하고 오느라고 커피 한 잔 쫙 먹고 왔으니까 걱정 말고 저와 오늘도 신나게 수다 떨어주세요. 오늘 앞서서 어떤 분께서 아 이번 주에 30도까지 낮 기온이 오른다는데 여름으로 가는 건가요? 막 걱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주제로 이걸 잡아봤습니다. 특정 반상회 TMI 뜨잔치. 오늘은 우리 반상회 주민분들의 여름맞이 준비를 살짝 좀 엿볼까 합니다.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여름 오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확인한다. 이건 내가 미리 준비한다 하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신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부지런한 우리 주민 여러분들 여름이 오기 전에 꼭 하시는 나만의 여름맞이 준비 어떻게 있는지 신나게 수다 떨어볼 거고요. 오늘도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반상회 문 열어볼게요. 이승환입니다. 사랑하나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 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아우 들었어. 내일 모레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간다는데 그게 진짜야? 아이 그럼 완전 여름 날씨인 거 아니야? 어쩜 좋아. 이번에 깜빡하고 놓쳐서 에어컨 청소 신청도 아직 못했는데 말이야.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지면 어떡할라 그래 정말. 아우 갑자기 마음이 정말 급해지네. 에어컨 청소 말고 또 뭘 해야 하나? 방충망도 미리 손보는 게 낫겠지? 아유 그건 우리 아저씨 시켜야겠네. 자기들은 여름 오기 전에 체크하는 거 뭐 없어? 우리 말 나온 김에 오늘 반상회에서는 여름맞이 준비에 대해서 서로 도움될 만한 의견들을 좀 나눠보자고.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자기들이 여름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 좀 알려줘. 자자 에어컨 청소랑 방충망 청건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래 자기는 뭐부터 하는데 편하게 좀 얘기 좀 해봐봐.

이다랑 여름을 맞이하는 네 가지 조건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쿨 이 여름 썸머 세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아 벌써 3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우리를 찾아온다니 여름 맞을 준비를 서서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 청소도 이제 본격 가동하기 전에 미리미리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 뭐 이것저것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주로 여름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시는 루틴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 끝곡은 뉴스예요. 여름 안에서.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영아입니다. 예.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영아.

태양을 피하는 방법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2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특장반상회 주제는 이제 곧 금세 코앞에 여름이 다가와 있는 것 같아서 여름이 완벽하게 오기 전에 준비하는 여러분만의 루틴이나 준비 작업 같은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반상의 주민 여러분의 여름맞이 준비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눠볼게요. 8051님이 여름 되면 꼭 하는 건 에어컨 청소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필터 청소하고요. 요즘은 전체 다 분해해서 하는 청소도 있길래 얼마 전에 청소를 했더니 새 것처럼 깨끗해졌더라고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이 점점 더워져서 에어컨이 없으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필터 청소하면서 무더운 여름을 이겨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또 판매사들에서 사전 점검 같은 거 무료로 해주시는 시스템들도 많더라고요.

핵심은 화분을 준비해서 실내에 두면 확실히 모기가 접근을 덜 한다는 걸 작년에 경험했거든요. 올해도 준비 완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글 주셨어요. 아, 저도 이 허브 화분이 모기 퇴치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사하나 이팔님이 경험을 하셨다니 믿을만 한데요. 스피아민트나 페퍼민트 화분. 오, 요거 서로에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오, 괜찮은 생각이십니다. 4024님. 오늘 주제 딱이네요. 여름이 오기 전에 인견 속옷을 주문해서 어제 왔습니다. 속옷이 시원하면 더위가 좀 참을만 해서요. 올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인견 속옷. 아, 여름철과 인견. 떼려야 뗄 수 없죠. 원하삼님, 새 남매가 있는 저희 집은 여름이 가까워진다 싶으면 빙수 기계랑 주스 얼려먹는 실리콘 틀을 꺼내놓는 게 필수예요. 올여름도 시원하고 달콤하게 보내보자. 라고. 빙수 기계와 주스 얼려먹는 실리콘 틀이라니 정말 건강하면서도 너무 시원하고 맛있겠는데요. 아, 이제 어렸을 때는 집에서 빙수 정말 많이 만들어 먹었었는데. 9623님, 제습에 진심이라서 여름에는 제습기 폴 가동도 모자라 물 먹는 땡땡도 박스째로 대량 구매해 놓는답니다. 저희 집도 맞아요. 여름맞이 저희 집도 그 제습제 방방마다 옷장 칸칸마다 싹 갈고 그다음에 그 좀약도 싹 한번 갈고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 집도 그거 약간 루틴처럼 하는 편이에요. 오리고이님, 작년에 살까 말까 고민만 100번을 넘게 하다 결국 때를 놓쳤는데 올해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에 꼭 레인부츠를 사려고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올해 비가 좀 많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류고이님, 오, 레인보츠를 꼭 사겠다 결심을 하셨다면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루라도 먼저 신는 게 이왕 살 거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우리 가족분들 정말 깨알같이 열심히 곳곳에 세심하게 여름맞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해주신 말씀 저도 좀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루지예요. 받아가자.

0: 또.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nice.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nice. 뒷번호 0513 쓰시는 분, 어제 내린 비 덕분에 플레음, 흙내음, 땅내음이 정말 향긋한 아침이네요. 산책 나가는 길이 행복할 것 같아요. 모두 모두 해피한 하루 보내세요. 뒷번호 1917 쓰시는 분, 이직한 지 이제 한 달 차. 서서히 업무도 적응이 됐고 회사 사람들도 어느 부서 누구인지 얼굴도 낯이 익네요.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제가 회사 옮기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제 한시름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뒷번호 8575 쓰시는 분, 지난 일요일에 장롱면허 10년 만에 탈출했어요. 기분도 꿀꿀한데 남편이랑 사이도 어색하고 부탁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무작정 운전을 시작했어요. 생각외로 재미가 있어서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머나, 8575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들 함께 나눴고요. KWER 세리머니 루시의 전체 관람과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찾아보면 세상에, 내 인생에, 일상에 좋은 일들 투성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의 오늘의 일상에도 이렇게 소소한 행복들로 가득가득 차오르시길 바랄게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 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무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케비노 기억이란 사랑보다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장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그저 남의 일로만 여기던 건 화가 나도 평정심을 갖다 댈 수 있는데요. 이게 내 일이 되면 무한대의 감정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주로 화나 분노 쪽이 더 그렇긴 해요. 남의 일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뭐 화가 날 일이야? 이렇게 하다가도 내 일이 되면 이게 어떻게 참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면 내 일이라 생각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일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빠르겠죠.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첫 곡입니다. 엉클 마음의 창을 열고.